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주인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 바로 겸손의 비결입니다. 장윤영이 노래합니다. 겸손.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청취하고 계시고요. 또 핸드폰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저희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쫙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시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순천연광교회 유한 목사님과 함께 만나볼 예정인데요. 목사님, 제가 오프닝할 때 겸손의 비결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 넣는 순간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그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0: 아멘.
1: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0: 아멘.
1: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0: 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내 것이 아니다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인지 금방 알게 되니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퀴즈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1: 네, 오늘 퀴즈는요, 오늘 소개할 하나님의 사람의 주인공을 맞추시면 됩니다. 힌트는 네 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나는 남유다 제10대 왕입니다. 2번, 나는 유다를 52년간 통치했습니다. 3번, 나의 영적인 멘토는 스가랴 선생님입니다. 네 번째, 나는 교만하여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0: 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게 될 이분입니다. 왕이에요. 네, 남유다의 10대 왕이고요. 이분이 다스릴 때가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스릴 때만큼이나 이스라엘이 강하고 부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교만해가지고요, 나병에 걸리고 마는 그런 왕인데요.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보기 주세요.
1: 네,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우시야, 4번 세종대왕.
0: 네, 목사님이 주신 네 가지 힌트를 들으시고 퀴즈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우시야, 4번 세종대왕인데요. 여러분, 퀴즈 정답 도착 순으로요, 7번째 도착하시는 분, 15번째 도착하시는 분, 19번째 도착하시는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0: 네, 왕 대신 죽게 감사하세. 손재석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7번째, 15번째, 19번째 퀴즈 정답 도착 순으로요. 선물 드리겠다고 했는데 7번째 퀴즈 정답 도착하신 분이 1316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1316님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1316님 다음으로 제가 숫자를 셌는데 4643님께서 계속 오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답은 저희가 이렇게 순서에는 넣지 않습니다. 4643님을 위해서 저희가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15번째 도착하시는 분께 제가 선물 드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14번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오시는 분은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7322님이 14번째 들어왔어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요즘 일 때문에 문자하기가 힘들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해주시는 우리 유한 목사님의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뜰한 식구들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유, 7322님 따뜻한 문자. 목사님 힘나시죠?
1: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수업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찬양으로 가득 채울 거거든요. 오늘 목사님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감사의 문자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정답 15번째 분께 선물 드릴 건데요. 현재 14번째까지 도착해 있습니다. 과연 이제 들어오는 한 분은 누구실까요? 지금 샵 9750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문제를 잘 못 들으셔서 4643님처럼 오답을 계속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 목사님 문제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소개할 하나님의 사람을 맞추면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0: 1번, 나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1: 네.
0: 왕입니다. 두 번째, 나는 유다를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1: 와, 오래
0: 네, 유다
1: 통치했네요.
0: 역사상 열왕기에서 가장 오래 통치를 한 왕이죠. 세 번째, 나의 영적인 멘토는 스가랴 선생님입니다. 네 번째, 나는 교만해서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1: 네.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은 세 글자인데요. 이 왕이 다스리던 때가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가 최전성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왕 때도요, 정말 강대하고 부유한 전성기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실 이 왕, 왕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보기 한번더 드립니다.
0: 네,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우시야, 4번 세종대왕.
1: 네. 여러분, 15번째, 한 분만 더 들어오면 15번째 선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 이 왕이요. 정말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끝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께 한번더 퀴즈 정답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찬양 한곡더 들려드립니다. 이 찬양 나가는 동안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폰 여시고요. 정답 쓰시고요.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75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우시야, 4번 세종대왕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유한 목사님, 오늘 상반기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우리 선생님께 대하여 감사의 문자도 여러분 주세요. 찬양 나갑니다.

0: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윗과 요나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퀴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곱 번째 도착하신 분, 열다섯 번째 도착하신 분, 열아홉 번째 도착하신 분께 제가 선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송 후에 잘 세가지고요. 당첨되셨다고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어느 분이신가요?
1: 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유다의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 우시아였네요, 우시아.
1: 네,
0: 네.
1: 우시아는 한때 가장 왕성했고 강성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이기도 합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은 보내주셨지만, 우시아, 조금은 생소하거든요. 어떤 왕이었나요?
1: 네, 우시아는요, 남유다 제10대 왕으로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것은 유다의 열왕기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0: 야,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으로 보면 영조가 제일 오래 다스렸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또 우시아였네요. 52년이나니 다스렸다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왕이 된 배경에는 아주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고 착했어요. 그러나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한 후에 그곳의 우상을 유다로 가져와요. 자기 땅으로 가지고 와서 또 섬기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봐요. 아마샤 왕에 대한 반역을 결국 일으켰고, 결국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을 쳤다가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는 아주 슬픈 왕입니다.
0: 와, 에돔을 정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복한 후에 죄를 짓고 말았네요.
1: 네.
0: 아버지가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모습을 본 어린 우시아 왕. 정말 충격이 컸겠는데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어쩌면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면서, 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통치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역시 아버지처럼 말년에 가서 교만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죠.
0: 아이고.
1: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앙은 출발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신앙은 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우시아 왕을 보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신앙에서는 참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목사님, 우시아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면서요?
1: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그를 아샤랴라고 불렀어요. 역대하에서는 우시아라고 불렸죠.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견해는 아샤랴는 어릴 때 불렸던 이름이고,

0: 우시아는 16세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불렸던 이름으로 보는 거죠. 그 당시 왕으로 등극을 하면 즉위명이라는 왕으로 등극하는 이름을 받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1: 네, 목사님 그러면 아사랴, 우시아 이름 뜻이 서로 다른가요?
0: 네, 흥미롭게도 두 이름이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아사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1: 네.
0: 우시아는요,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두 이름 모두 다 그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1: 아, 이름 두 개 다 하나님이 그의 힘 이런 뜻이 담겨 있네요, 목사님.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시아의 일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돼요.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부터 우시아는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 내 힘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호와의 것이구나를 늘 상기했을 겁니다. 즉 우시아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유다라는 나라가 강성해져요. 그 힘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반대로 착각하며 살았을 때에는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1: 와, 목사님 불려지는 이름이랑 그 인생이 참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시아가 처음에 좀 하나님 뜻을 잘 따랐을 때 그때는 어떤 왕이었나요?
0: 네,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게 하셨더라.
1: 아멘.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목사님.
0: 네, 바로 이 구절이 우시아의 일생을 압축하는 중요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스가랴라는 사람은 신앙의 스승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묵시를 밝히 하는 그런 스가랴 선지자와는 좀 달라요.
1: 아하.
0: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우시아의 스승으로서 또 말씀을 잘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늘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형통했던 것이죠.
1: 야, 옆에 어떤 영적 스승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시아의 형통함의 비밀, 바로 곁에 있던 영적 선생님이셨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어요. 성경이 굳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한정해 놓은 것은 바꿔 말하면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우시아가 신앙이 흔들렸고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 네. 목사님 그러면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그 찾았을 때 그때 도대체 얼마나 형통했던 건가요?
0: 정말 놀랍습니다.
1: 네.
0: 하나님이 우시아를 통하여 복을 부어주신 그 업적을 보게 되면은 역대하 2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1: 네.
0: 예, 이때의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유다가 이렇게 크게 번성했던 적이 없었어요.
1: 네. 도대체 네 가지 얼마나 부강하고 형통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0: 네. 첫 번째는요, 군사적인 업적이 부강했어요.
1: 네.
0: 우시아는 블레셋, 또 아라비아, 마온, 암몬 사람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처럼 승승장구하여 이겨버리죠.
1: 아하.
0: 특히 블레셋의 모든 성읍들을 이 우시아가 정복을 합니다. 심지어 블레셋 도시 안에 유다의 성읍을 건축해요. 블레셋 나라 안에 여기는 유다야 하면서 성읍을 건축하기도 하죠.
1: 네.
0: 그 결과 우시아의 명성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지게 되는 겁니다.
1: 와.
0: 더 나아가 우시아는요, 홍해 무역의 요충지였던 엘롯이라는 도시를 건축하여서 다시 유다에 복귀시켰어요.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 정도가 아니라 국제의 무역로를 장악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1: 야, 이스라엘 하면 주로 맨날 지는 모습만 주로 봤던 것 같은데 엄청난 군사력으로 우리 우시아 왕은 주변 나라를 벌벌 떨게

0: 탄탄한 왕이었네요.
1: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업적을 또 보면 건축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서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에 망대와 골짜기 문 망대를 건축하고 견고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 저장고를 많이 팠어요. 그리고 그는 농업과 목축을 사랑하여서 산과 평지에 비옥한 땅에 농부와 포도원 지기를 많이 두었던 겁니다.
0: 야, 전쟁만 잘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의 삶까지 챙긴 왕이었네요.
1: 네, 망대와 또 농지와 여러 가지 비옥하게 땅을 다 가꾸었던 것이죠.
0: 네.
1: 그리고 이 토지를 정말 이 사랑했어요. 또 우시아는. 그래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지었고 또한 오. 목축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가 백성과 함께 호흡하는 좋은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0: 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형통함이 있었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목사님.
1: 네, 우시아는요, 군대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무려 30만 7,500명이라는 정예 군대를 조직을 했고 그 군대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급품을 나눠줬는데 창과 방패,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갖추게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최첨단 상비군을 조직한 그러한 군대였단 말이죠.
0: 와, 30만 명이 넘는 군대에다가 그런 엄청난 무기까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규모의 군을 갖추고 있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우시아는 정교한 장치를 개발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와. 그 당시에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봐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투석기 또는 무기 발사대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최첨단 무기까지 갖추고 있었던 왕입니다.
0: 야, 그 옛날에 발사 무기까지 신무기까지 만들다니 정말 시대를 앞서간 왕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군사, 경제, 건축, 기술력까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바로 유다의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시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0: 네, 기이한 도우심. 이게 뭘까요, 목사님?
1: 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놀라운 도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시아는 이렇게 강성해진 것이 그의 천재성 또는 능력, 어쩌면 인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도움을 통하여서 그가 강성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의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시아 왕의 성공이 전부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네요.
1: 네, 정확합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데요. 성경은 우시아의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도우심, 곧 우시아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언젠가부터 그의 마음이 그 도우심을 버렸어요.
0: 어머나.
1: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업적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0: 아이고, 목사님, 정말 승승장구 잘 나가던 우리 우시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유한 목사님과 함께 우시아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낯선 왕인데요. 네, 우리 1316님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전래동화 듣는 느낌이랄까요?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진짜 박진감 넘치고요.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조마조마하고요. 이렇게 잘나간 우시아 왕,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우시아 왕 시대가 이렇게 잘 사는 때인 줄 몰랐거든요.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개봉 박두.
1: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우시아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 가지만 더 짚고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 네.
1: 우시아 시대 때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0: 아하.
1: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0: 어머.
1: 그리고 나라는 되게 부강해졌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거죠.
0: 네.
1: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겉으로는 번성했지만 그 풍요함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점차 영적으로 식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0: 어머나, 풍요가 오히려 영적인 위기를 가져온 거네요, 목사님.
1: 네, 맞아요.
0: 네.
1: 이건 참 늘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0: 아.
1: 영적인 풍요가 늘 교만으로 연결되어지고 항상 그때부터 예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0: 그러네요.
1: 왕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게 되자 점차 마음에 교만해졌어요. 와, 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백성들 또한 그 마음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시아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비극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을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0: 네,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가 강성하여짐에라는 표현입니다.
0: 네.
1: 사람들은요 타락하거나 교만할 때 대부분 약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교만하거나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경은 성공하거나 예 우리가 잘될 때 교만이 찾아오고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실패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할 때입니다.
0: 야, 목사님 가장 강성했을 때 무너졌다니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1: 네, 우리는 보통 시련이 고난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오히려 성공과 형통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가 많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죠.
0: 네.
1: 다윗도 전쟁터에서 고생할 때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왕궁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범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0: 야,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애청자 여러분, 형통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범죄한 죄가 뭐냐?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따르면 성전 안에 있는 분향은 오직

0: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직무였어요.
1: 네.
0: 왕이라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1: 네, 아무리 강성한 왕이지만 제사장의 영역까지 사실 넘본 거네요. 근데 목사님, 그 분양하려 한 게 그렇게나 큰 죄인가요?
0: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열왕기 시대 때에는요, 왕직과 제사장직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졌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자리에서 그들을 중보하는 자리에 세워졌죠. 이 둘은 한 사람이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울 왕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1: 맞아요.
0: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는 게 교만이에요. 우시아는 내가 이만큼 강한데 내가 이만큼 성공시켰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내가 엄청 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분양을 하면 좀 어때?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자기의 힘이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을 망각해 버린 결과인 거죠.
1: 아니 목사님, 우시아가 막 이렇게 분양하려 할 때 누가 좀 말리지 않았나요?
0: 아니에요. 엄청 많이 말렸어요.
1: 어허.
0: 제사장 아샤랴도 말렸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이 나타나서 우시아를 따라 들어가 왕이시여 하면 안 됩니다.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속히 성소에서 나가세요라고 80명의 제사장이 얘기했어요.
1: 와.
0: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라고 경고를 했단 말이죠.
1: 아유, 목사님, 80명이나 그 정도로 말렸으면 우시아는 그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안타깝게도 듣지 않았어요.
1: 어머나.
0: 오히려 손에 향로를 들고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예, 사람들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1: 네.
0: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것이 교만의 어떤 특징입니다.
1: 야, 목사님, 하나님이 우시아 가만히 두셨을까요? 심판하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화를 냄과 동시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나병을 보자 이 왕을 급히 성전에서 쫓아냈고 우시아도 급하게 성전에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 야, 이렇게 강성하던 왕이 한순간에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우시아 이야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0: 네, 우시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아멘.
0: 우시아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강성했던 이유 또한 그의 능력, 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입니다.
1: 아멘.
0: 우리가 가진 물질, 능력, 재능, 성취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교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1: 아멘.
0: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시아는 그 죄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의 영역을 교만하니까 나 이 정도 해도 되잖아 라고 했던 거예요. 교만은 늘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와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속에서 직분 또 섬김을 늘 충성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씀이시죠?
0: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우시아는 스승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아 형통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는 교만에 빠졌고 제사장 80명이 왕을 막아섰지만 그는 충고 하나를 듣지 않았어요. 신앙은 출발이 아니라 끝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말씀과 신앙의 동역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겸손,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뜰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인생 가운데 가장 형통하고 강성한 자리에 또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0: 아멘. 오늘 우시야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우리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1: 네네.
0: 오늘 퀴즈의 정답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니고 우시아였습니다. 목사님, 1487님 문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니, 벌써 썸머 스페셜 기간이 다가오네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때도 기대해봅니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 네. 6167님은요, 출근 시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1778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귀하신 목사님, 성경의 사람들, 인물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 우시야.
0: 네. 재도전 하시면서 1778님 문자 주셨고요. 6055님은요, 아유, 운전하다가 기회를 노려봅니다. 3번 우시야 정답 맞춰주셨고요. 모두들 복된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4902님 새싹 문자 있는 거 보이시죠, 목사님? 네네. 처음으로 문자 주셨고요. 우시야 감사합니다. 우리 3218님께서도 3번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어요. 우리 오늘 새싹 문자 주신 6055님 4902님, 3218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7797님도 새싹 보이시지요?
1: 네네. 정답 우시야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꼭 뽑아주세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0: 귀한 문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0782님 황경희님은요, 우시아 왕이 이름이 두 개,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번갈아가면서 찾았었는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유한 목사님, 0691님 너무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0691님 문자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우리의 힘은 하나님, 우리의 강성한 이유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잘 지키는 지혜와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충고도 들을 수 있는 교만한 어리석음을 벗고 신앙의 동력자들의 충고를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감사합니다.
0: 와, 0691님 귀한 문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7174님 문자도 소개해드립니다.
1: 저는 이 시간에 요양보호사 일을 간답니다. 운전하면서 차를 세우고 문자를 보내죠. 정답 우시야 왕, 주님만 찬양해. 주님, 처음 만난 그날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네요. 끝이 중요하다는 말 맞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목사님 최고, 자세히 우시야 왕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할렐루야.
0: 감사합니다, 7174님. 목사님, 2026년 상반기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 어떠셨나요?
1: 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하나

0: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흥황했던 이 우시아의 삶을 보면서 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한순간이라도 잘될 때에도 또 안 될 때에도 오직 주만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1: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순천영광교회 유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무한 감사합니다.

되어 있잖아요. 배추는 어디로 왔으며 무는 어디로 왔고 양파는 어디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원산지가 어딘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뜰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0: 방송은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은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여수 성광교회 변왕섭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0: 인간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첫째,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한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보고 요압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병사는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 요압은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요압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병사는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놀라운 대답입니다. 눈앞의 보상보다 왕의 명령을 더 중요히 여긴 것이죠. 말씀과 현실적 이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믿음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는 평안도 장수도 없습니다. 13절에서 병사는 또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해요. 요압의 간교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14절에서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며 직접 창셋을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15절에서는 무기를 든 청년 10명까지 동원해 압살롬을 확인사살합니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지요. 물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많이 훈련받고 말씀도 잘 안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입시 문제, 직장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면 결국 요압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둘째,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치열하던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요. 압살롬이 죽자 더는 싸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람을 위해 싸운 전쟁은 결국 허무하게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싸움만이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압살롬의 시체는 수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로 덮여요. 얼마 전까지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왕노릇하던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이 이리도 비참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잠시 형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수치로 결론이 납니다. 18절에는 압살롬의 비극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압살롬은 그 약속을 모르니 스스로 이름을 남기려 애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자녀의 성공, 좋은 직장, 화려한 스펙,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기념비는 결국 수치의 기념비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순종은 굳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사람의 인생은 저절로 구원의 기념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녀와 성공과 스펙이 나를 위한 기념비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의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도 자녀를 위한 것이라 착각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질서에 순종하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며 자랐기에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결혼하여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에 사춘기 딸들에게 묻지도 않고 이사와 전학을 결정했지요. 교회는 다녔지만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한 14절의 요압처럼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 후 힘들어하는 딸들에게 다시 이사 갈순 없으니 너희가 적응해라고 다그쳤어요. 제 열등감을 감추고자 자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고 했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기념비였어요. 그런 제게 거절감과 배신감을 느낀 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녀의 스펙을 쌓아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처럼 자랑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 욕심으로 자녀들의 방황이라는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 훈련을 받고 큐티하며 내 생각에 빠져 두 딸을 힘들게 한 제가 바로 요압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자녀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제가 문제 엄마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같이 세우자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을 다 죽일 뻔한 죄인임에도 요압같이 불순종하는 저를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은천계를 받을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말한 병사처럼 질서에 순종하며 지체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딸들에게 힘든 마음을 채울하지 못한 일을 사과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맡은 일들이 겹칠 때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잘 묻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웠지만 결국 수치의 기념비로 남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성공,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기념비는 결국 무너져요.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자녀를 위한다면서 실상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를 당장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0: 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눈물의 광야를 지나며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처럼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도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성공과 업적을 통해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저마다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요압의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더 믿으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던 병사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올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재물과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해요. 우리의 이름이 남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무너질 세상의 기념비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3: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게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전교회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달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게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2: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은파교회 고마노블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과 동역합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냄을 받아서 갈 때는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선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고 없고 무슨 뭐 휴대폰을 가만히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돕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잠잘 것도 주시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요 후원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손이 짧겠습니까? 방법이 모자라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벌옷도 갖고 가지 말고 전대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내 쓸 것 다 줄 것이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줄 것이고 부족하면 더 많이 채워줄 것이다 말씀만 딱 주면서 가라고 한 거예요. 아, 가서 선교를 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희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 그래, 부족한 거 있더냐? 예수님 갈 때는 걱정했지만은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채워주시고, 다 예비된 것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처음에 말이죠, 예? 20대 중반에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사명 하나 붙잡고, 그때 막 2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이런 목회 경험이 있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말이죠, 이 원로 목사처럼 노련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기나 막 썼지? 아, 그런데, 아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피로를 채워주죠.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요. 우리 집사람 몇 번 요단강 건너갈 때 간다고 했지만은 우리 집사람도 살려주시고요. 아, 가정도 지켜주시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붕대게 하시고요. 눈이 한쪽밖에 없어도요 설교 잘하게 하셨어. 책도 다 보게 하시고, 예? 그리고요 참 신기한 것은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동안 4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수만 번 했어요. 여러분 몰랐죠? 수만 번 설교를 했다고. 그런데 그 설교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다. 자꾸 궁생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성령님을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역해 나가면은요, 한꺼번에 다 쏴준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주면 그걸 가지고 가려면은요, 도둑도 틈타고 말이죠.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관리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창고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때를 따라서 탁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령님과 관계만 잘 맺으며 살면은요 인생은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생명과 뭘 지켜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의탁한 것을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뭘 의탁했게요? 하나님. 이렇게 위기 속에서 많이 살아가는데 제발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자기 생명을 의탁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24절부터 다 같이 시작.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대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매. 아,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으면서도요 차라리

맞잖아요. 뭐 바울사도가 무슨 뭐 철인입니까? 뭐 불사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병들어 누워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떠나면은요,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마음대로 허무하게 살다가는요,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길을 떠나면은요, 그 생명이요, 어떻게 해서 생명의 불이 꺼질지 말이죠.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 생명을 딱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는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까이 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면요,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셔. 반드시 높여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요, 반드시 무시당하지 않도록 말해. 자존심처럼 딱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건강, 나의 믿음, 모든 것다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영광이 사실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를요, 49년째 하고 있으면서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이 많냐?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해 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지. 가만히 사명의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보면은요, 한때는 쓰임 받다가 나중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때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요, 감독이 선수 교체하는 것처럼요, 딱 그냥 바꿔버린 그런 경우도 봤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사명자가 변질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선수 교체도 하시는 거예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쓰임을 받으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 그렇게 되려면 첫째로 성령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뭐가 맞아야 돼요? 성령님과 같은 꿈을 꿔야 되고, 성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성령님과 동상이몽이면은요, 동역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영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강림하셨느냐? 예수님이 완성된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할 때에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교회는 부흥된다는 것을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의 이 방향과 내가 맞아야 성령과 롱런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한때는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아, 빛과 번쩍하게 성령이 뭐라고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무슨 은사 한다고 그러고, 비밀을 가르쳤다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0: 보세요.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말이죠. 아, 당신들은 수준이 낮아서 내말 몰라. 나는 성령님과 직통해. 아,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 자랑으로 빠지고,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고요, 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성령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동역의 관계를 정리해버리십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혼자 막 날뛰고, 옛날 체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한 번, 두번본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변질이 안 돼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고 그 귀한 복음을요 나도 끝까지 전하려고 하고 예수 중심이 돼야지 내 중심 되면 되겠어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이 복음만을 계속 전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선명하게 이 복음을 붙잡고 전할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에 모이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 닫고 있지 말고 흩어지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듣고 핍박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과 방향이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모든 거다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른 사람 싫어해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으면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종교도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개신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원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종교는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 내 종교만 옳다. 그것은 배타적이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만 길이시고, 예수님만 생명이시고, 예수님만 부활이시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복의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클 것이라. 핍박은 예수님도 당했고 사도를 또 당해. 핍박은 절대로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 왜? 예수님만 길이라고 하니까. 저 그리스도가 말이죠. 계속 공격을 하는 거. 왜 예수만 길이라고 그러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종교가 많고 좋은 학설들이 많고 유명하게 강의를 잘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것도 많지만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나를 맞이하러 오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 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프로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아마추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네. 신앙생활에 아마추어가 어디가 있고, 프로가 어디가 있어요? 다 은혜에 비친 자들이지. 아멘.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욕을 먹더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전해도요, 성령님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편에 서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시고요, 기적으로요,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시고, 이 나라의 소망이시고,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길은 다른 어떤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발전,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 어렸을 때 저하고 지금하고 보면 완전히 이거 격세지감이에요. 유럽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와보면은요, 와, 이런 선진국이 어디가 있냐. 사람들이 눈이 시둥그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눈 하나 까딱도 안 하잖아요, 지금.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 한 면에 보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갈수록 범죄는 잔인해지고, 이혼을 얼마나
1: 뭐든 많이 하는 싫으면 그냥 때려.

마약과 에이즈는 더 번지고 청소년은 걷잡을 수 없이 탈선해 가고 이 사회는 불만이 갈수록 더 증폭되고 말 들어보면 다 남 탓이래. 다 환경 탓이, 다 나라 탓이야, 다 조상 탓이. 여러분,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환경이 좋아지고 제갈량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시니라.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반도체 잘 만든다고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성이 무너지면은요, 말씀을 버리면은요, 그 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아,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구나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정치에도 경제에도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뭐 한다고 막 돌아다니 말고 예수 잘 믿을 연구를 해야지.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못된 것을 치료하는 의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로 만들어 주시고 평화 통일도 평화로운 나라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성령님과 같이 동역하려면요, 성령님과 화목해야 돼요. 성령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부간에 자식 낳고 살림 이루면서 가정생활할 때 제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집이 아니에요. 하우스 집이 아니에요. 화목이에요, 화목. 특별히 부부간의 화목. 아무리 집이 좋아도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은요, 진짜로 힘들지요. 사모님 뭐라 그랬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이보다는 움막에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어째서 여인에 관한 말만 나왔을까? 다투는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소금을 두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이란 것은요, 내가 죽으면 돼요. 손해보면 돼요. 가정은요, 손해보는 곳이에요. 에이, 싫어. 손해보는 곳이에요. 그러면 더 큰 유익이 내게 돌아와요. 나는 날마다 손해보지, 집안에서. 손해보지. 눈치슬슬 보면서 누구를 기쁘게 해줄까. 그런데 결국은 내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성령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관계 화목이 중요하지. 성령님은 인격이신데요. 성령과 화목해야죠. 우리가 성령님은 좋아하면서도요. 성령님 도움은 좋다고 하면서도요. 내 기분만 좋으려고 하면은요. 성령과 관계가, 예? 오래 못 가죠. 성령님을 기쁘시고 성령님을 화목하게 다 해드려야 되죠. 예? 성령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이 오염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겠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상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그냥 뭐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는 굉장히 근심하셔요. 근심하시다가 소멸당하시고 소멸당하시다가 결국은 못 견디면 떠나신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주 십몇 년쯤 전에 얘기인 것 같은데 저 순천만에 말이죠. 예? 그 철새 도래지가 있잖아요. 철새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무슨 뭐 조개도 주워먹고 짱퉁어도 주워먹고 거기서 말이야 탁키도 주워먹고 그래가지고는요. 영양부증을 해가지고 날개 힘을 얻어가지고 시베리아까지 쫙 올라간 그 도래지가 말이 순천에 있어요. 그런데 한 해는요, 아니 철새가 한 마리도 안 알아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시에서 이건 뭔 일이냐. 그리고 다 정밀조사를 해보니까는요, 농약 오염이 돼가지고는요, 하천이 말이죠, 다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그냥 막 긴장을 해가지고는요, 그걸 정화시키느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어김없이 철새가 쫙 날아오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오염되면 절대 함께 올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까지 흘려가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더럽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더럽히면 성령은 굉장히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으니 다시는 죄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야 성령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길게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한때는 대단히 예언하고 막 성령 크게 받았어. 발람도 다 은사를 크게 받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냥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뭐 다 쓰임받고 버림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욕심이 올라가고 교만이 올라가고 미움이 올라가고 그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 죄를 따라가다가 결국은요 버림받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도 영적인 교만이에요. 아브람도 모세도 다윗도 다 죄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엉큼한 짓을 하고 앙큼한 짓을 해도 말이죠.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믿음만 천당은 가니까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꼭 이단 같은 소리를 하면서 죄를 즐기는 것. 위험해요. 그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성령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죄를 그냥 숨기면서 죄를 막 즐기거나 사탕화를 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죄를 즐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절대로 죄가 있을 때야 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에 칼을 두시고 죄를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 그렇게 되면 성령이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말이죠.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의 종들도 말이죠. 죄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거목이 쓰러진 것도 봤어요. 그리고 아, 나도 예외가 아니네.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쓰러질 수 있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밖에 없지. 아이고, 지금부터 기도해야겠네. 정신 차려야겠네. 그래서는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그리고 안일, 게으름 이 네 가지 죄를 절대로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하지만은요 한 30년 동안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 죄에 빠지기보다는 내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거기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있어요. 뭐 빠졌느냐 하면은요 혈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예, 모세가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부터 저도 몰라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어떻게 넘어질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내 경건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거룩함을 삼아야 이 나라도 말이죠. 더러워지면 망해요. 역사적으로 봐보세요. 우상 숭배 열심히 한 애국 같은 나라, 캄보디아 같은 나라, 우상 숭배 많이 한 그런 나라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악한 사상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 유교가 지배했던 그런 나라, 유교보다 더 센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그런 나라를 봐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봐보세요. 다 섞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동성애 같은 더러운 죄로 말이죠. 서구 유럽이 다 덮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런 죄악이 들어와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요 한국요 내가 볼 때는 한 주먹감도 안 돼. 우리나라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들고 있는 싸운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얼마나 환하겠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 또 영광 중에 변화될 거라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변화도 받지 못하면서 그날에 가서 쨍 하고 변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성화를 사모해야 돼요. 계속 변화되어 가야 돼요. 완벽

0: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명예와 인기와 영광을 얻어도 거룩함을 잃으면은요 성령이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은요 조용히 떠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죄지면은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한때 잘 믿는 것 같아도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요 받은 복을 지킬 수도 없어. 거룩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게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보내시니까 아멘 하고 나갔어요. 무슨 준비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어요. 교통편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준비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성령과 함께 갔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함께 가는 건 뭐냐면 성령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선교지에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먼저 기도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처소를 정해놓고 늘 기도하면서 그 지역 선교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열매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만요, 예, 기도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 바람은 불어야 되고 강물은 흘러야 되고 불은 타올라야 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패트릭이라는 사람 말하길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큰 문제도 없다 그랬어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문제나 다급한 일만 늘 챙길 것이 아니라 일이 많든지 적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개의치 말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많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일이 적을 때는 이 일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짜고 조직을 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지 아니하면은요 나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죠. 저기 있어서는요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온 세상 금은보화 다 준다 할지라도 성령님과는 안 바꿔요. 우리 자녀들도요 내가 물려줄 것은 없지만요 성령이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성령과 함께 롱런하고 성령과 함께 일생 동역하면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역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순천 염광교회 윤혜인 사모입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어 왕이 된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들여와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 제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유다를 시리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군대와 지도자들은 포로들을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한다는 예언자 오뎃의 말을 듣고 포로들을 입히고 먹이고 치료한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요담은 강하게 하시고 그가 통치하는 내내 번영이 지속되게 하십니다. 영토 수비가 강화되고 요단강 넘어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께 신실한 자들에게 그분의 신실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 한 악한 길입니다. 양쪽에 두 발을 다 걸치는 건 주님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춤거리지 말고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극동방송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기도 응답의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순복음 여수교회 정연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소리엘의 나의 가는 길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화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1: 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0: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예.
0: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께 사랑의 인사와 축복의 말씀 나눠주시고 소망의 기도를 여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0: 아멘.
1: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청취자들 한분한 분들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냐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또 상처받은 심령들이 병든 심령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안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은요, 120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개척교회라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흥케 하시옵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어 함께 기도합니다.

0: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1: 예, 개척교회 힘들고 많이 어려우시죠. 고난 중에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1202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아버지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로 뜨거운 은혜가 함께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그 역사를 아버지 몸소 느끼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절대로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존재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절대로 힘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083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이가 대학에서 스트릿댄스 3학년 전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믿음의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이 되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부모님의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0837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늘리가 대학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스트릿댄스 아버지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기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재능도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친구와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친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귀한 하늘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아버지 그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붙들림바 되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95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똑같은 기도지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올려요. 저희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대출 공동명의의 집 문제가 열리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릎 통증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0: 아멘.
1: 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51장 51절에 보면요. 50절, 51절 이하에 보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이 역전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9507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0: 집
1: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정말로 무릎 통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픔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0: 아멘.
1: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0: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242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 어머니 조보견 권사님께서 파킨슨으로 20년 이상 투병 중이십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허락된 시간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일어나는 것이 제일 힘든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1: 아멘.
0: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2428님의 이 친정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조보기현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1: 아멘.
0: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 아름답게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눕는 것이 힘듭니다.
1: 주님.
0: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거뜬하게 하나님 가벼워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유롭게 잘 일어나게 하시고 잘 눕게 하시고 또 식사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평안이 넘쳐나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조보견 권사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406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유방 초음파에 혹이 있어서 재검을 합니다. 갑상선에도 혹이 있어서 재검을 받으러 갑니다. 아무 이상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했으니까 그 믿은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4067님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또 하나님 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서 초음파 검사할 때 혹이 있어서, 하나님이여 또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재검을 받으러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830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김혜운 집사님께서 최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항암 중입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이제 막 20살 된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예. 김혜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췌장암 아버지 사기 판정을 받고 항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해악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그 자리를 다 고쳐 표시나이다.
1: 아멘.
0: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췌장암에서 깨끗이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1: 아멘.
0: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또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300님의 아들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 아들을 지배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꼭 예수님을 잘 믿는 귀한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께서 정말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이 과정 속에서 남편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정말로 구원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 안에 평안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으로 8300님의 가정을

0: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전남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연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520님의 기도.

0: 제목입니다. 남편이 퇴사했습니다. 남편 최성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직이 잘 되거나 지혜를 주셔서 홍보가 잘 돼서 개업할 회사가 잘 되고 선교 구제도 많이 할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엄마 면접 잘 보시고 최종 합격하셔서 건강히 일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편분과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1: 예,
0: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남편이 퇴사하셨는데, 아직 이직이 잘안 되셨나 봅니다. 3520님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남편 최성문님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0: 아멘.
1: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0: 아멘.
1: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로 3520님의 가정에 또 물질에 하나님 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직이 필요하면 이직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개업한 회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면 그 모든 환경 속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꿈이 있습니다. 선교 구제 많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수 있는 귀한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엄마가 면접을 잘 보시고 최종 합격하여서 건강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아름답게 합격하게 하여 주셔서 그
0: 아멘.
1: 모든 일을 아름답게 진행하여 갈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0: 아멘.
1: 가정에 좋은 일 감사할 일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491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4살 연상 신랑과 평소 대화시 너무 다투네요.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 달라 매번 싸우게 되고, 신랑이 자기 생각에 안 맞거나 대화가 잘안될땐 폭언과 약간의 폭력성이 있어 제 얘기를 제대로 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소통이 잘 될지, 깔끔 문제도 신랑이 너무 깔끔을 안 떨어서 제가 늘 닫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지치네요.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안타깝고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1: 예, 아이고, 좀 힘드시겠네.
0: 네.
1: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해서 사시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귀한 아마 도움의 말씀이 되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함께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전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은 없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잘났다고 정말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사모에게도 제가 그러고 살았었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0: 아멘.
1: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 깨달았으니까 사모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땐 미안해요, 사모한테. 남편도 아마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부인께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그러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4918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0: 아멘. 아멘.
1: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또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인간의 감정이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무엇

0: 원하시는지 말을 할 때에도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잘했다고 할까 못했다고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힘이 들어도 참고 또 이해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름답게 살면 이 가정에 너무너무 행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914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김인자 집사님의 집이 경매를 당해서 다음 달에 집을 비워 이사를 해야 하는데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처소를 예배해 주시길,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아.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0: 예, 그러게요. 네. 예,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옆에 계셔서 네. 예,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예, 소망의 기도에 기도 사연을 올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망하게 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148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김민자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제 이사를 가야지 되는데 아버지여 이사를 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아버지 그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사갈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997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께 임금 조정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만약 주님 뜻에 합당하다면 기대만큼 반영되길 원합니다. 재정을 부으시고 주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아멘.
1: 아멘. 네.
0: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9973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었으면 행동하고 또 믿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좋은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정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게 복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9973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924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박상복 전도사님 가정의 사모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쌍둥이를 임신하셨습니다. 46살의 쌍둥이 임신으로 벌써 33주가 지나고 앞으로 3주가 남았습니다. 출산이 7월 22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산모가 많이 힘들어하지만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아멘. 좋은 일입니다.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아주 좋은 일입니다.
1: 네.
0: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가정에 이렇게 귀한 생명을 더군다나 쌍둥이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1: 아멘.
0: 너무 염려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모가 많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건강하게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순산의 복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순산의 복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순산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이들이 정말

0: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아들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에 좋은 일 감사할 일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550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6학년 딸아이가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학교 가기도 싫어하는데 제가 차로 등교시키는 중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이 외모나 학교 공부, 생활태도 어느 하나 흡족한 면이 없는 게 사실이라 제 마음도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이런 일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픔을 겪는 분들이 대단히 많고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5500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1: 주님.
0: 6학년 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귀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마음에 체험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절대로 따돌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사랑받게 하시고
1: 아멘.
0: 또 존귀한 딸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눈물의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678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아이가 8살 나이에 천국으로 그렇지. 먼저 주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가지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계속 지쳐가고 이달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예배 나가서 작정기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보내주시길 간절하게 기도 요청드립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아이고, 예 마음이 아픈 네. 기도 사연인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6781님의 간절한 아버지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아이를 아버지 낳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잉태하고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이를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생명의 아이를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의 아이를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한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태해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시험관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라도 임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1: 아멘.
0: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기도의 자식이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할 일 웃을 일이 하나님이여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목사님 기도대로 될 줄로 믿고 저희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연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3호 윤혜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7450-4562-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문화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구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

0: 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게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에 계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에 계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입니다.

찬양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여수중문교회 정금열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여수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국 어느 지역보다 거리마다 마을마다 작은 섬까지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율이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550여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순교의 성지인 우리 지역의 성도들이 질 높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밀려드는 세속화로부터 벗어나 순교의 신앙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을 찾게 하시고 지역이 살아나는 일에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고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힘을 얻게 하시고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 지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더하시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심으로 양무리들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와 지역의 각 분야의 기업체들이 안전한 조업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산업과 의욕적인 투자 그리고 바르고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받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사 간에도 이해와 협력으로 서로 상생하며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복지 기업이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기업 문화가 조성되는 우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직자들에게는 봉사 정신과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의식으로 하나 되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교육, 의료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살기 좋은 이 땅 우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2026년 7월 2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수만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대지진 현장을 돕기 위해 국내외 교계와 국제구호단체들이 전사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황이 폐쇄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재정과 의료 자원을 빠르게 유통하며 국경을 넘는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데 조시연 PD가 전해드립니다.
3: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어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 5천만 원을 나타샤 페르난데스 대사 대리에게 전격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공항 폐쇄와 항공편 취소로 직접 현장 접근이 어렵게 되자 대사관 채널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후원금은 인천 한나라은혜교회 등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봉사단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연계해 현지 선교사 11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베네수엘라 한인침례교회 등을 통한 구호 통로 확보에 나섰으며 한국교회 총연합도 전국교회에 모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기독구호단체들의 발빠른 대응도 이어져 국제 사마리안 퍼스는 지진 직후 현지에 전용 항공기를 띄워

0: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춘 이동식 긴급 병원을 설치하고 전문의를 배치해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연입니다.
1: 전 세계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 다윗의 한국어 더빙판이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경 속 역사 고증과 정상급 배우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기독교 문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이 작품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배우 박보검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이 지난 30일 언론 시사회를 열고 오는 7월 10일 전국 극장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110분에 응축한 이 영화는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 출신의 필 커닝엠 감독이 38년 동안 기획하고 할리우드 제작진이 합류해 완성한 대작입니다. 영화는 3000년 전 유대 광야의 생활 양식과 사울 궁전의 모습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생생하게 재현해 냈습니다. 특히 소년 다윗의 영웅담을 넘어 왕좌를 위협받는 늙은 왕 사울과의 인간적인 갈등을 잠엄하게 묘사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박보검 배우의 맑은 음색과 역동적인 드라마가 깊은 울림을 준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이슬람권의 한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최근 한국의 파송 교회가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선교지 국가의 국기와 실명을 담은 홍보물을 올린 것을 보고 급히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상용화된 위치 추적 인공지능과 시각 언어 모델은 사진 속 위치 정보가 지워져 있더라도 주변의 건축 양식이나 도로 노면 같은 시각적 단서만으로도 사역지의 위치를 1m 오차 수준까지 정밀하게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기도 편지나 주보 역시 인공지능이 흩어진 정보와 조합해 선교사의 신원을 역추적하는 치명적인 단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송 교회들이 사역을 과시하거나 홍보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교 보고서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사역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제한적 공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주요 개신 교단들이 목회자 수급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신규 목회자 지원자 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목사고시 응시생이 1,078명으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도 올해 목사 안수자가 11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엄격한 선발 대신 교육 중심의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 올해 수련 목회자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62명을 선발했습니다. 교단의 문턱을 낮추고 젊은 인재와 여성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교육 중심의 행정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이번 변화는 정체된 목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세워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가 피해자 지원단체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 5부는 김 교수가 J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김 교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문을 6개월간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하지 않아 이번 재판 결과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JMS 측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교수의 제보를 거짓 악성 루머로 왜곡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조작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도연 교수는 이번 판결로 집단적인 명예훼손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신도들이 교단의 실체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0: 기온은 여수 26도, 순천 27도, 광양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인류가 꿀을 얻기 위해서 3,500년 전부터 벌을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꿀을 얻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벌 한 마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모으는 꿀은 0.1g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꿀 1g을 얻기 위해서 수십 마리의 벌이 4만 5천여 꽃을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 꽃을 찾기 위해서 9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벌들은 아무 곳에서나 꿀을 채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비료가 있는 꽃은 피하고 독성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꽃에서만 꿀을 채집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들이 공들여 만드는 꿀이기 때문에 진짜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이 꿀보다 더 달고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꿀이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듯이 말씀은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진리이지요. 믿고 매일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 내용에서 다윗은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과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도 알았으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주시는 것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매우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유혹까지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는 이 순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십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그 일행이 자주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본 십 사람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가서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서 십 광야로 간 것은 자기 친족이 있는 그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친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 전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이제는 자기 친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유명한 하박국

마가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

0: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최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네. 만났어요. 우크라이나에 현재 붙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이 있는데 이들의 거취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밝혔죠.
1: 그리고 북한군 포로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붙잡힐 경우 자폭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지 않은 이들을 배신자로 여길 게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의 가족들도 북한에서 이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 그런 와중에 이 포로들의 한국행을 희망하는 건 그만큼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단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1: 네.
0: 남의 나라 이 전장의 총알바지로 보내진 북한군.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한국에 왔구나. 다시 새 삶을 얻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과 기도하고 있죠.
1: 그 목소리와 기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널리 전하고요. 특별히 북한군 포로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포로처럼 잡혀있는 수많은 북녘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가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그리고 북한의 그 포로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출석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떤 찬양 준비하고 있죠?
1: 우리가 꿈꾸는 나라 어노인팅입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북한군 포로들 지금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간들 또 우리 정부까지 나서서 이들을 잘 좀 한국으로 데려오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 5.18 군님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북한 군인과 그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0: 아멘.
1: 그들의 삶이 꼭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전일수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너무 귀한 네. 기도로 함께해 주셨어요.
0: 맞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믿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559 성도님도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녘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병사들을 대한민국으로 꼭 오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1113님이 주셨는데 북한 땅의 독재 정치가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애청자분 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외에도 대전에서 또 울산

0: 부산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또 원주에서, 청주에서, 포항에서도 오셨고,
1: 양평에서도 오셨고,
0: 예, 익산, 전주, 목포, 다, 광주.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셨죠? 지역 꼭 적어서 함께 기대의 마음 출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꿈꾸는 목요일의 오해피데이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병자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유롭게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서 문자로 어플로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평창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양 사역자 조찬미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OAP대 함께 하시면서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6949님.
1: 게다가 새싹회원이세요.
0: 반갑습니다!
1: 어쩐 일로 캄보디아에서 계신지 또 듣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0: 자, 6944님은 제주도 휴가 중에

0: OMP데이 들으니 감사합니다. 북한포로 무사하게 기도한다고. 또 여수에서도 광주에서도 저기요 울산이에요 하시면서 의지하셨는데 올해도 하나 민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다르긴 하지만 아 이렇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말 표현이 오늘의 대화 가운데서도 나오는데요. 이 아내가 사용하는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가 사용하는 요 말들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북한말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점심 뭐 드셨어요,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순두부찌개.
1: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뭐 먹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네요.
0: 네. 근데 참고로, 오늘 음식 얘기인데, 네. 찌개 얘기를 드렸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1: 뭐 찌개가 없으면 반찬이랑 드신 분도 계시겠죠.
0: 그냥 뭐 그렇죠. 밥하고 반찬 말씀 되지 뭐.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병 차이.
4: 와, 자기야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너무 맛있어.
5: 여보, 지금 그것만 먹고 있죠? 고기만 너무 먹지 말고 찔개라도 좀 드시라요.
4: 찔개? 아, 찌개. 아니야. 우선 이거 좀 먹고.
5: 아니요, 찌개 말고 찔개 말입니다. 내가 아까 호박조림도 하고 멸치조림도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먹나요?
4: 그런 거를 찔개라고 하는구나. 알겠어. 아, 먹어야지. 그래도 고기 먼저 먹어야지.
5: 이렇게 편식하면 앞으로 고기 반찬은 없고 찔개만 드릴 거예요.
4: 아, 안 돼. 아, 알았어. 아, 찔개도 맛있게 먹을게.
5: 여보, 음식을 하는 데엔 고기나 찔개나 다 정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0: 정성이 들어간 고기나 찔개나 다 맛있게 먹어야죠.
1: 그렇죠.
0: 자, 투정하지 말고.
1: 네.
0: 저도 사실 좀 투정하는 편이긴 한데. 매운 거.
1: 아, 그렇죠.
0: 네,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아, 이게 외국인 분들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식당에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잖아요. 곡자로. 찔개가 나와요.
1: 그리고 또 달라고 하면은
0: 또 채워져요.
1: 맞아요.
0: 리필도 돼.
1: 외국은 이게 다 그릇마다 돈을 받잖아요.
0: 그러니까요. 자, 찔개라는 어이예요. 꽃게할 때 개처럼 찔개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단어로는 뭐라고 할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 찌개.
0: 찌개이다. 2번은
1: 반찬.
0: 반찬이다. 저희가 아까 속지 마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정답 보내시면 안 돼요.
1: 근데 오늘 네. 이 아내 말 중에서도 이거 아니고 찔개 많이 드세요 라고도
0: 맞아요.
1: 하셨고 3058님은 이 투정을 하셨나 봐요. 고기 드시기도 전에 야채일까요?
0: 풀만 야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 근데 야채도 찔개가 될 수 있어요?
0: 그럼요.
1: 뭐. 그냥 생으로도 찔개가
0: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멸치 볶음도 있고 김도 있고 나물도 있고 이렇게 메인 뭐 고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밥하고 국 그 다음에 메인 요리 말고 이렇게 여러 개 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1번이
1: 찌개.
0: 2번이
1: 반찬인데
0: 북에서는 찔개라고 합니다.
1: 네. 2061님은 오늘 점심 애호박 소금 절여서 쭉 짜서 계란 두 개 넣고 볶아서 다이어트식 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이거를 찔개로 먹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다이어트식을 찔개만 드셨던 것 같아요.
0: 오.
1: 탄수화물 밥을 빼고 찔개만.
0: 자, 어쨌든 여러분 맛있는 점심 모두 아직 못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드시고
1: 네.
0: 너무 또 이거 투정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투정하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1번이
1: 찌개.
0: 뭐,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네. 할 때 찌개. 2번이?
1: 반찬.
0: 반찬입니다. 찔개라는 북한어 표현의 우리말 표현.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0: 10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셨던 5171님처럼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0: 1번 찌개와 2번 반찬 가운데 보내주세요.
1: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찬양사역자 김도현 씨의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북에서 온 웅이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수줍어가면서 얘기를
3: 하시는가?
0: 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북에서 오신 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은 최근 북한 관련된 소식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접하는 북한 관련된 소식 중 대부분은 핵무

0: 무인기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 도발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상대로 한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 같은 것들이 주로 들리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차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북한, 알게 되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는 통일. 오늘은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자, 여러분은 최근 북한의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 들은 북한 소식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2: 최근에 전자결제를 시작했다는 거 들었어요.
3: 모바일
2: 저 너무 놀랐어요.
1: 네.
2: 우리 뭐 삼땡페이, 네땡땡페이처럼 삼흥전자지갑 들어보셨어요?
4: 삼흥이요?
2: 네, 삼흥. 그래서 뭐 전성, 울림, 강성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종류도 많고 식당이나 상점이나 뭐 교통카드로도 다 전자로 결제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
4: 그러면은
2: 너무 신기하죠.
3: 신기해요.
4: 결제를 하려면은 그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어
1: 많이 됐나 봐요.
2: 맞아요. 스마트폰 쓰는 게 그 2024년 기준으로 635만 명?
3: 엄청 많아졌네요.
1: 지금은 아마 1000만 명 가까이 됐지 않을까.
2: 그랬겠는데요. 북한 인구가 약 2600만 명.
1: 네, 맞아요.
2: 절반이... 진짜 많이 쓰는 거죠.
1: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바일페이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걸요?
2: 그렇죠.
1: 근데 중국은 사실 모바일페이 아니면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2: 맞아.
1: 근데 북한이 이렇게 모바일페이를 한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악하셨습니까?
2: 뭐, 결제할 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이거 다 맞아요. 나오잖아요. 이유가 모바일 결제 통제하는 거죠.
1: 야, 감시하기 위한.
2: 아유, 그렇죠.
1: 네, 이 돈은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와서 썼을까?
4: 수단이 흐름이
1: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바일페이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2: 오히려.
1: 네,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 보급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뭐 스마트폰 보급이 돼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2: 배달을 시켜오고.
1: 네, 그리고
3: 신기하다.
1: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장보기도 됩니다.
2: 와.
1: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생겼고. 우리 웅이 씨 탈북하기 전에는 못 들어봤나요? 이런 얘기.
4: 저는 네. 배달. 네, 처음 들어봤어요. 식당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먹으려면 이제 한참을 나가야 되는 산 넘고 강 넘어 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1: 아마 북한의 이제 지방의 또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웅이 씨가 기억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주님은 최근에 어떤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5: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북한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개헌을 했다고
1: 맞아요.
5: 들으면서 헌법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명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네. 아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북한이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했어요. 남한은 다른,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또 북한은 영토가 우리 남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아예 분단을 기정사실에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을 지어버렸다라는 거. 너무 안타깝죠.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6: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원래는 이제 탈북자를 발견하면 교화소로 보내던지 등으로 했었는데
2: 탈북 시도를 하려는
6: 탈북 시도를 하려는
1: 아니면 뭐 북송당했거나
6: 그런 분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탈북 시도를 하면 바로 사살 가능한 법이 생겼다고
1: 지침이 내려졌어요. 맞아요.
2: 그 자리에서 바로요? 어머나.
1: 그만큼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탈북하지 않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4: 아, 네. 그런 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1: 네. 아마 웅일 씨 탈북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철조망이 놓여 있고요. 전기선이 흐릅니다. 그래서

0: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민수가 급감했어요. 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으로 통해서도.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해상 탈출이에요. 목선을 타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도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감옥과 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또 우기 씨는 뭐 최근 들은 북한 소식이 있으세요?
1: 저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도 사유 재산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놀라운 거였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차량을 개인이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0: 맞아요. 네.
1: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국가 명의하로 두고 개인이 몰래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차를. 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로는 평양에서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사진을 이제 올라왔는데 네. 그걸 보고 정말 신기해. 깜짝 놀랐습니다.
2: 저도 이제 최근에 우인이 말씀 들으니까 차량 정비공이라는 직업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차 소유가 그렇죠.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걸 정비해주는 직업이 확 뜨고 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북한의 이제 신흥 직업이고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는데 북한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아마 돈 많은 돈주도 중심으로 개인 차량의 그렇죠. 소유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남자가 차가 있어야 된대요.
3: 어머, 북한에서도.
0: 진짜. 예. 네. 그리고 또
2: 남한이나 북한이.
0: 북한이 새로운 직업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1: 에어컨이
0: 에어컨을
1: 있어요?
0: 장착하는
1: 에어컨이 있어요?
3: 선선하지 않아요? 그쪽에 있어서
0: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북한에까지. 그래서 북한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치 기사님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웅이 씨 친구들에게 그런 네. 직업 가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어떻게 연락이 된다면은 한 번씩.
0: 네.
4: 저 하나 또 들은 네. 게 있었는데 장마당이라는 게 존재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0: 그렇죠.
4: 근데 이게 되게 은밀하게 끼리끼리 이렇게 좀 쉬타고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그렇죠. 최근에 뭐 인정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들은 거는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아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 장마당을요?
4: 네, 그래서 자리세도 나라에서 받고.
0: 그리고요, 장마당에 일하는 각 그 점포 주인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요. 유니폼처럼.
4: 완전 백화점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경제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1: 아예 일자리를 주듯이 하는 건가요?
0: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네. 여기 판매를 하고 싶으면 자리세를 내고 판매 금액이 또 얼마를 내고
1: 돈을 받고
0: 맞습니다.
4: 약간 플랫폼 사업처럼 되는
0: 거예요? 맞아요. 네. 아예 이제 장마당 없앨 수는 없고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또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통제의 의도가 가장 큽니다.
4: 그래서 이 또한 통제라니.
0: 맞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점점점 뭔가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1: 뭔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뭐 페이도 되고 네. 이제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해 준다. 장마당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0: 뭔가 좋아 보이지만
1: 네 놓고 보면은 개인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0: 다 파악하고
1: 네,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4: 약간 중국식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1: 그렇네요.
5: 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적었구나.
0: 네.
5: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뉴스 보도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핵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문제, 그리고 대남 강경 메시지 이 정도인데 북한의 생활상,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의 변화된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뉴스 포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4: 그렇죠. 네. 북한이 네. 따로 있죠.
0: 그럼요. 네, 북한 섹션도 네. 따로 있고 북한 네. 전문 매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소식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5: 대박. 신기하다.
0: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1: 무엇보다 극동방송이죠.
4: 아이고야. 냄새가 나는데.

0: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 관련된 소식을 기도 제목처럼 함께 나누면서 오프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북한 땅에 전해드리는 그쵸. 또 남한 그쵸. 성도님들께 전하는 북한 소식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희 극동방송을 매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북한 관련된 상식은 늘어날 겁니다.
1: 네.
0: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2: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0: 그럼요.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관심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2: 기도하게 되죠, 아무래도.
0: 그럼요. 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3: 보라, 주주, 삼순,
4: 웅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어울림.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관심이 생기면 소식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저희 OFP데이와 함께 하세요.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전국의 극동반수 가족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F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찔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찌개.
0: 찌개.
1: 2번이 반찬.
0: 반찬. 저는 사실은 밥 대신에 찔개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1: 어떤 찔개를 주로 드세요?
0: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고기찔개 좋아해요.
1: 고기만?
0: 네. 저는, 민수랑 좀 비슷해요.
1: 저는 김치만.
0: 예, 알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찔개가 무슨 뜻일지 찌개일지 반찬일지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이 부과되고요. 아까 한 분이 그 3017님이 시장이 찔개죠?
0: 오!
1: 하셨어요.
0: 네.
1: 이게 좀 헷갈리지 않는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샵 1069번으로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뒤늦게 지금 점심 드시는 분들도 찔게 다 그래도 놓고,
1: 네,
0: 밥하고 물하고만 드시진 않을 텐데. 자, 정답은요?
1: 정답은 그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0: 네.
1: 북한에서는 찔게라는 이 표현이 반찬이라는 뜻이고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찌개보다는 북한에서는 국이 주로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1: 찌개는 조금 더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찌개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해요.
0: 그래요. 저는 반찬하기 싫어서 점심으로 김밥 싸서 먹고 있어요. 8845님.
1: 네.
0: 저를 배고프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에도 극동방송과 함께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0: 네.
1: 4137님 정답 반찬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0: 저희 남편도 고기만 너무 좋아해요. 5776님 오늘도 북한 선교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1: 네. 매우 새로운 표현이네요. 오늘도 하나 알아갑니다. 인천에서 점심 휴식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들도 있지만,
0: 네,
1: 아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0: 그렇죠,
1: 연상이 안 되는 표현들도 이렇게 많아요.
0: 네, 어떤 분들이 아까 고기를 민수가 그 말고 뭐 얘기해서,
1: 네,
0: 그러니까 나물 반찬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모든 반찬을 찔게라고 북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1: 네.
0: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해남에서 늘 듣고 계시대요. 3392님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이 중에서 또 저희 선물 보내드릴 분,
0: 네,
1: 사랑하는 가족들 저녁 위해서 찔게 준비하기 위해 장 보러 가신다는 6224님, 자주 듣는데 처음 남겨봐요. 새싹회원 9163님, 반찬입니다. 제발 하면서 보내주셨던 5403님을 포함해서,
0: 네,
1: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네. 자, 우리 아내는 결혼 17년이 돼도 찔게 실력이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속상해요 하셨는데, 그건 남편분이 하시면 됩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0: 자,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서머 스페셜 시작이라,
1: 네,
0: 한 주 동안 또 우리 임지연 PD가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김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0: 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왜 내 삶은 이렇게 더딜까? 왜 아직도 기다려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봄에 피는 꽃이 겨울에 억지로 피지 않듯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준비의 시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눈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빚어 가십니다. 혹시 오늘 내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퍼즐을 맞추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하루 조급함은 내려놓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감사와 소망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 함께 기억하면서 창조와 관련된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송정미의 음성으로 천지창조라는 찬양으로 함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두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의 끝은 어딜까를 떠올려 볼 때가 있죠. 혹시 저만 그런가요? 이 우주의 끝은 어딜까? 사실 아직도 우리 과학계로는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딱 정확하게 끝은 어디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추론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다른 네 또 학설들도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사람의 뭐라 할까요 한계 인간의 한계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그 끝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걸까요?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의 한 공간에 정말 전보다도 정말 작은 이 지구에 또 지구도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구 중에 또 작은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감탄이 절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조. 오늘 왜 주제가 창조로 맞춰졌을까?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오늘 주제가 창조라는 하나의 주제로 마음이 모아진 건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구의 끝을 지구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을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현재는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올려주신 분들 계세요. 6575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네, 오늘 신청 찬양 들려주실 거죠? 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네, 이 찬양을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575님 꼭 들어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9396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2시 7속 체크합니다. 907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찬양 신청도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주의의 친절한 네 찬송가로 또 함께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 시원하겠습니다. 열무김치에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은 김치 없으면 못 삽니다. 네 김치 없는 이 세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정말 힘들걸요. 지금 집에 김치가 있지만 그 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아 언젠가 한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김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열무김치 아,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네, 이 김치가 옆에 있으면 잘 안 먹게 되는데 김치가 없으면 너무 먹고 싶어요. 아무튼 한국인은 김치 없이 못 삽니다. 우린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829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방송 시작과 함께 이렇게 문자를 남기신 분들 계신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즈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2시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퀴즈 문제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찬양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또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다양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사소함의 은혜, 평범함의 은혜를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문제 함께합니다. 네, 오늘 넌센스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 넌센스 퀴즈. 네, 어제는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고 삐지신 분들도 몇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퀴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며 입조심을 강조하는 성경 인물은 누굴까요? 네, 이렇게 말하 저도 이게 문제를 내면서 아이고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을까 다양한 분들에게 뭐랄까 근데 또 넌센스 퀴즈만의 그

0: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네, 독특함?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 일단 생각나시는 답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며 입조심을 강조하는 성경 인물은 누굴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좀 정답을 입력하시기가 많이 두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들릴까 말까 어떻게 듣지? 이런 소리도 다 듣는 거거든요. 들릴락 말락 하는 우리 소리도 듣는다는 의미죠. 네, 성경 인물, 생각나는 인물, 혹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아, 혹시 생각나시는 분, 생각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사사시대. 이렇게까지 선물,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립니다. 사사시대. 이 사람은 여인이고요.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면 입조심을 강조하는 성경임을. 넌센스 퀴즈. 들릴까 말까 어떻게 듣지? 라는 이런 소리도 다 듣죠. 들릴락 말락 하는 우리 소리도 듣는다는 의미인데, 정말, 네, 이제 퀴즈 문제에 대한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샵 9750, 우물정 9750번, 9750이죠.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아, 이 사람은 또,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어떤 분은 다른 분들 더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신데, 한 가지만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은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의 누가 되겠죠. 사사의 어떤 사람, 이 사사의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여자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네. 사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답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750,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네, 창조와 관련된 찬양, 달밤 찬양의 음성으로 창조라는 찬양 함께합니다.

1772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아직 몸이 안 좋아 죽을 드셨다고. 아, 안 좋으시다고. 몸이 안 좋으시대요. 안 됩니다. 네, 빨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 넌센스 퀴즈입니다. 오늘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니까 당연히 문제 아닌 문제의 문제, 뭐, 문제를 잘 들으시고 성경의 인물을 맞추는데, 이게 넌센스니까 참 답을 찾기가 애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좀 그래도 오답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나름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떤 분은, 예, 이렇게, 네, 되게 다양한 답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게 참, 그래도 거의 맞추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맞춰주고 계세요. 우리 3952님도 정답으로, 그리고 9374님도, 네, 이분의 아내, 이 사람, 이렇게 다 정확하게 정답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또 올려주시는 분, 8715님께서도 정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2583님도 정답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아, 한참 생각하셨다라는 분도 계세요. 한참,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넌센스 퀴즈만의 또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하여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네, 어제 넌센스 퀴즈를 안 올려주셨다고 삐지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확실하게 넌센스 퀴즈다운 퀴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며 입조심을 강조하는 성경 인물은 누굴까요? 자, 이게 좋은 속담이죠. 말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입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말씀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이 입술을 참잘 지켜야 됩니다.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며 입조심을 강조하는 성경 인물은 누굴까?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힌트를 들릴까 말까 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들릴까 말까 어떻게 듣지? 야, 이 소리는 잘안 들리는 소리죠.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사사시대 또이 사람은 사사가 아닙니다. 예, 여자입니다. 여자. 네, 들릴락 말락 하는 우리 소리 다 듣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입술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현명하게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의 또 넌센스 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인데요. 들락 말락 이거 알쏭달쏭한 것 같은데 계속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도 네, 여자 사사시대 여자 누구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창조와 관련된 찬양 또 이어갑니다. 워십 플로잉의 창조주 하나님이란 찬양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투시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7분 27초, 28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정답을 올려주신 분들 계세요. 5754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9507님께서도 드디어 정답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처음에는 다른 답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롯이요? 사사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 오늘 넌센스 퀴즈니까 네, 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0782님께서도 드디어 정답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772님께서도 네, 정답으로 드디어 오셨는데 앞 단어가 하나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이게 밭 그 이게 들리는 거랑 이게 들리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거랑 들리는 거랑 이렇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이참에 또 함께 아 우리가 들릴 때는 이렇게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아 이렇게 이 글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 함께 정답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답을 올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오늘 오래된 아주 오래된 찬양 마커스 워십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란 찬양도 함께 듣고 싶네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기억하며 찬양할 때 또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도 함께 듣고 오실 때 또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넌센스 퀴즈를 참 좋아하신다는 걸요.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반응들이 참 다양하게 올라오고 계신데 연휴 때보다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넌센스 퀴즈를 자주 올려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정답을 찾아보고 틀리더라도 넘으시더라도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정답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모아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지선다형으로 성경 퀴즈 문제도 올렸었는데 가끔씩 넌센스 퀴즈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저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8214님, 목장 식구들이랑 상반기 마무리 겸 점심 먹고 팥빙수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또 넌센스 정답도 함께 올려주시면서 이야, 또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네,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5754님 함께하고 계시고 1772님 자꾸 또 이렇게 정답으로 처음에는 살짝 틀리게 하셨는데 또 방송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다시 올려 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고 계시고요. 아프신데 또 이렇게 문자도 올려주시니까 너무 화이팅입니다. 아까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감기실까요 혹시? 네, 빨리 건강 되찾으시길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778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우리 아까 신청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퀴즈 문제 정답 발표하면서 제가 선물 당첨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575님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 찬양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들릴랍니다. 어떤 분은 드릴라라고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했으니까 9374님, 8715님, 3952님, 5754님, 8214님, 9374, 그리고 8715, 3952, 5754, 8214님은 정답 올려주셨으니까 네, 샵9750번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신 문자로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해주시고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점이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순천우리교회 허필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빈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그물이 빈 그물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때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도 빈 그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을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늘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고기 잡는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빈 그물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지?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빈 그물을 보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가 밤새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빈 그물을 바라보며 허탈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동무들이 와서 도와줬는데도 두 배에 가득 채울 뿐 아니라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기쁨입니다.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렇게 해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될줄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할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없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되고, 7일째는 7번을 돌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봤을 때, 순종했을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때 우리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가치를 고기를 잘 잡는 것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람을 취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고기 잡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는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복음 전하며 살때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빈 그물을 보았을 때, 찾아왔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극동방송 예청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빈 그물 같은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드리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순천우리교회 허필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04번에 3836 순천우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예배 지금 못 드리는 분들, 안 드리는 분들,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께서 이 라디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라디오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 또 산책하는, 운동하는 곳. 자, 어디십니까?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소리 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면서 기도도 되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문자로 보내십시오. 샵 1069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무료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상황, 기도 제목,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이 찬양이 참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곡도 좋고요. 옛날에 내가 이 곡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다, 그런 사연과 함께 그 곡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요,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우리 익숙한 곡 같이 소리내서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1: 네.
0: 한 주가 그냥 훅 지나가죠? 그렇죠?
1: 네, 시간이 너무
0: 그러면
1: 빠르게.
0: 그러면 이제 7월이 왔습니다. 7월이. 네. 7월이 오니까 이제 아직은 못 느끼겠는데 이제 더 더워지겠죠?
1: 네.
0: 우리 이제 영육간에 건강 잘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받는 은혜들 나눠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1: 아멘.
0: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교회 방학, 그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세희 권사님.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곡 부를까요?
1: 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떻게 이게 고르게 됐어요?
1: 이번 주에 네.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조금 은혜가 스스로 좀 은혜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새끼라에 가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같이 네네, 불러야겠다는 네네, 생각이 네네. 들어서 선곡했습니다.
0: 네. 아까 이제 방송 전에 또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참 그 요즘 곡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1: 네.
0: 교회에서 이런 곡들을 진짜 많이 부르시나 봐요.
1: 아, 예, 그 동기들이랑도 많이 부르고 저희 예. 찬양팀에서도 많이
0: 그렇구나.
1: 불렀던 찬양입니다.
0: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곡인데,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또

0: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시면서 라디오웹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라디오웹에 시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신실하신 주님, 내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잠깐 교회를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건반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소리 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오고 계시는데요. 구미에서, 양평에서, 대구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출첵하신다고 148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듣고 있는 의정부의 8008번님도 있고요. 인천 남동구, 파주에서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출석 체크하셨어요. 5969번님 고맙습니다. 서천에서 또 듣고 계시고. 자, 이분도 의정부에서 한주 기다리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유, 남편의 부도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일어서려고 애쓰고 계시는 444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네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371번님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보고 있나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가 김세희 권사님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첫곡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0: 맞죠? 준비해야겠는데요. 8371번님의 신청곡. 7512번님도 오셨네요. 논산입니다. 조금 전에 아들이 훈련소 입소했어요. 모든 훈련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호야 화이팅! 하고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신 7512번님, 우리 재호 형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해 봅니다. 부산에서 청취하면서 또 0720번님도 계시고, 익산에서 출석 체크, 사무실에서 속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8066번님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1640번님. 2640번,
1: 예,
0: 여기요.
1: 안녕하세요. 새끼라 시간이 될때 즐겁게 잘 듣고 있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지 거의 5년이 되었어요.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 마음을 다시 먹는 게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도 늘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드리며 유튜브 찬양과 설교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아멘.
0: 5년 지금 방학이시구나. 2640번님.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렵다. 꼭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제도 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2640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건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지난주에도 이제 선곡했고 짧게 또 멘트 했었잖아요. 그쵸?
2: 네,
0: 예,
2: 맞아요.
0: 자, 오늘 어떤 곡 가지고 왔는지. 예.
2: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지고 왔는데요.
0: 네네.
2: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찬양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새끼라에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0: 네, 참이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런 찬양이 참 좋아요. 짧고 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부를 수 있는.
2: 예.
0: 예. 옛날 사람인가 봐. 옛날 사람인가 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직원 예배. 예배를 끝낼 때 저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God is so good. 영어로 찬양합니다. 엄청 쉽거든요. 네, God is so good.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신청한 곡입니다. 뭐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좋은 거 주시려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죠.

0: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날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요즘 남편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고 가며 감사를 드려요. 함께 듣고 있는 극동방송 남편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7435번님의 가정 화이팅 응원합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들으니까 내 마음 온통 흔들어 놓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8533번님 오셨고요. 대전에서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전도 요청하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케어하고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뒤에 요즘은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고 있다고 우리 1276번님 띄엄띄엄 나빠요 나빠. 예. 한결같이 쭉쭉 이렇게 다시 오십시오. 2607번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요예배 찬양인도위에서 교회 걸어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친다고 느껴지던 그때 이어폰에서 들려오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도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놀이터에서 듣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찬양 따라 부르고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있는데요. 딸이 일찍 마쳐서 놀이터 세 곳에 투어하고 지금 마지막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예요. 저희만 찬양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1대1로 만나고요. 이 시간에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선물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분이 계시죠. 처음에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 네.
0: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듯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처음으로 우리 김세희 권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1: 네.
0: 그때 이제 말씀 앞에서 이 곡을 탁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1: 왜요?
0: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는데 찬양에 힘이 있어가지고요. 이분하고 앞으로 라디오 앱에 계속 쭉쭉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1: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말씀 앞에서.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일 모르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잘 이렇게 또 건반을 쳐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기도로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고 시흥에서 또 3560번님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논산에서도, 드디어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고.
1: 와.
0: 2년 방학을 끝내신다고.
1: 축하드립니다.
0: 지난 4월에 저하고 통화했던 분인데, 드디어 이제 가십니다.
1: 세상에. 할렐루야.
0: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세종에서 듣고 계시면서 찬양 너무 좋다고. 요즘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가사, 이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군요. 수원에서 7395번님, 이렇게 또 신청을 해 주셨고요.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라디오 예배 시간에 이 곡 신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울산에서 찬양 예배 함께 하고 계시고, 항상 운전 중에 문자를 못 보내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따뜻한 위로로

0: 함께하고 계신 0691번님도 오셨고요. 김세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사 주셔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찬양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 난다고. 남양주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아는 분도요, 김세희 권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난대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1: 하나님이 예. 마음을 만져주시나
0: 그러니까요.
1: 봅니다.
0: 그 목소리도 참 신기해요. 네. 똑같은 목소리가 없어요. 달라요 이렇게. 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고 막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힘내시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35분 지나고 있어요. 참 라디오 앱에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시더라고요.
1: 네.
0: 그렇죠. 사연 많죠.
1: 네.
0: 신청곡도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주님의 선하심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했다고 5035번이 오늘 첫 곡 권사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같이 찬양하셨네요. 말씀 앞에서 멜로디와 가사 너무 은혜예요. 창원에서 구미로 퇴근하면서 라디오 앱에 드리고 계십니다. 1484번이 모셨네요.
2: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장 이직하면서 전주로 와 있습니다. 직업이 고속버스 승무원이라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주 주일 쉬는

0: 날이어서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 나가려 합니다. 이제 곧 대구에서 전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아멘.
1: 오, 그렇군요. 요약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악보 찾느라고.
0: 예. 원래 광명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다가 전주로 예. 지금 와 계시는데 고속버스 승무원이시래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든데 이번 주 주일에 쉬는 날이셔서 남자분이신가 봐요.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1: 그래요. 예.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꼭 예배 끊이지 않고 잘 들이시는 우리 1484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까 찾았는데 제가 좀 놓쳤네요. 0803번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 정리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남편의 재취업 사춘기와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까 싶을 때 어김없이 고난은 다가오죠.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을 믿는다고.
0: 아멘.
1: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꼭 구원받길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7010번님 마산에서 듣고 계시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업 7010번님 새로운 환경 덕분에 미리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하는 습관 가지게 됐다고요. 그렇구나. 자,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0: 아멘.
1: 같이 고백하시죠. 목포에서도 듣고 계시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바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0: 하나님의 꿈과 꽃의 비전이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1: 아멘.
0: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겠어요. 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너는 꿈이 뭐야 하면 애들이 이제 없을 경우가 많은데 네.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꿈과 비전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 아멘.
0: 참 귀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동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5376번님 아유 우리 대전 김밥집 우리 사장님 오셨네요. 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아이고 힘든 일이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이 곡을 아까 누가 신청하셨나 보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주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7897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네요.
1: 오늘 처음 보내는 문자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인 엄마는 오늘로 6개월이 된 딸아이와 함께 퇴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함을 기도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박미선 감사가 흘러나와 신청하면 들어주실까요?
0: 박미선 그 박미선 이 박미선인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이 곡은 한번 보고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문제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방 한 칸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변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네요라고 8417번이 모셨어요.
1: 아멘.
0: 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하는 길에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듣고 펑펑 울었었어요. 7391번님 또 출근 시간 바뀌어서 퇴근하고 집안일 하면서 오후에 찬양 너무 좋습니다. 5060번님 몸 아파서 27년째 누워 있습니다. 극동방송 그래도 듣고 우리 0786번님 네 자 이 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시죠.

0: 아멘.
1: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시네요. 남편 택배 도우면서 새끼아라를 듣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 저희 라디오를 크게 볼륨을 올려서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찬양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 고맙습니다. 요즘 청주, 충주, 이 충북 지역의 극동방송 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남동생 혈액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늘 찬양 눈물 나고 마음 아파요. 예, 231번님 꼭 힘내십시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주시는데요. 우리 신청곡을 다 소화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오늘 초반에 신청한 곡인데요. 정말 가장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꼭 느끼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잠깐 떠나 있는 분들 이 하나님 사랑 꼭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라디오 앱에 고현교 앞에 김진아 집사님 또 안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저 초연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

0: 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눈과 가르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로,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과 하나님에게로. 본문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향하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두 자부의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인 모압에 남아 있기를 권하는 대목입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두 며느리가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본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오미는 불행을 겹겹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가 불행이 닥쳤다라고 말합니다. 70년은 하나님이지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이 닥친 이유는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습니까?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라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돌출 행동을 많이 했던 베드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고백의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 가운데에 한 며느리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돌아감을 룻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냐, 불효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며느리는 불효한 여인이고 룻은 효심이 깊은 여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 받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은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간 사람과 어머니의 백성과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여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백성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오르바 자신이 섬겼던 신들에게

0: 돌아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이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명령을 들었을 때에 순종함으로 그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함을 기억합니다. 신명기 23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룻을 통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선언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죠.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조부 오벳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아가다. 오르반은 그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그 신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바꾸었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번인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이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입니다. 회복된 땅과 백성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34장의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와서 땅과 백성 위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도자와 땅, 백성을 축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5장의 주제였던 1절에서 15절 에돔에 대한 심판에서조차 조명하면서 이스라엘 땅과 백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6장은 37장과 함께 본서 전체의 중심적인 내용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회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시대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미래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에돔과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38절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었던 두 가지 신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고한 인식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입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단락의 내용은 앞단락의 단순한 반복이라기보다는 이전보다 더욱 분명한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에돔과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다시 선언합니다. 8절에서 15절 이스라엘 땅의 완전한 회복을 백성들의 번성과 15절 신분의 회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1절에서 7절 이방 국가들의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방 국가들에 대해 심판의 원인으로 땅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5절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8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의 회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 이스라엘의 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입니다. 나 11절과 15절 이스라엘의 신분의 변화라는 관점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이방 국가들의 비방거리였지만 이방 가운데서 독특한 지위와 신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공동체의 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우상 숭배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8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사실과 구체적인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상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6절에서 23절 민간론으로서 에스겔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만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데 실패한 민족임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실패한 모습을 빗대어 말하기를 17절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실패의 원인을 우상 숭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온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인간은 자신의 악한 본성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둘째, 25절에서 31절 구원론으로 에스겔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0: 20에서 23절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내면적 변화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26절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 굳은 마음이 변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17절에서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원인과 목적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6절에서 21절 과거 역사 속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에서 23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백성들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주권적인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24절에서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핵심은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32절에서 3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총체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23절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기인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셋째,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주변 환경 즉 전체 피조계를 포괄하는 총괄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듣고 읊조리고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침에 드려진 짧은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렬시키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마치 첫 물결이 바다의 흐름을 결정하듯 아침의 기도는 하루 전체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자연스럽게 저녁에도

머무는 기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문을 기도로 열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곡, 아침 해가 돋을 때 조수아의 찬양과 배주은이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첫 시간은 무엇으로 시작하시나요? 휴대폰을 놓으면 불안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 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또 아니면 주식창을 열며 하루가 시작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아침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의 기준이 그 기도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정호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팻분이 노래합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과 또 아이누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 좋은 습관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더욱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좋은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여수 성광교회 변왕섭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0: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잠깐 멈추는 지혜, The Wisdom of a Pause.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디까지 말해보셨습니까? 월드컵 대표팀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항에는 환영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실망과 분노의 마음도 함께 있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개껌도 등장했다 하니 우프고도 씁쓸한 장면입니다. 사람은 흥분하면 이상하게 개에게 마음을 투사합니다. 개판 5분 전이다. 개도 아물어가겠다. 개만도 못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가 참 억울할 일입니다. 개가 사람 세상을 내려다본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판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개는 배고프면 먹고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고 싫으면 물러납니다. 속이면서 웃고 책임을 피하면서 큰소리치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0: 정의를 말하는 일은 오히려 사람 쪽이 더 능숙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이유를 가졌다고 해서 분노가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먼저 나가고 표정이 먼저 판단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면 대개 후회가 따라옵니다. 조금만 천천히 말할 걸.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할 걸.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인생의 많은 상처는 큰 악에서 오기보다 잠깐 멈추지 못한 순간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멈춤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작은 기둥입니다. 입술 앞에 세우는 사랑의 문지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곧장 말하지 않고 잠깐 멈추면 마음의 먼지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아야 길이 보입니다. 물이 흔들릴 때는 자기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보면 사람도 흔들려 보이고 사실도 휘어져 보이고 사랑도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말하면 사랑이 살아날까? 아니면 상처가 깊어질까? 이 질문 하나가 많은 말을 걸러줍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마른 세상에서 더디하라는 말씀은 답답한 충고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축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흥분한 순간에는 모두가 심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심판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사람,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 말의 온도를 낮추는 사람, 분노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의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멈출 줄 모르면 가까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잠깐 멈추는 사람은 대화를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보존하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음이 급히 달려가려 할 때 한 번만 천천히 숨을 쉬어보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박자, 판단하기 전에 한 박자, 화내기 전에 한 박자. 그 짧은 한 박자가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사람의 품격을 바꿉니다. 걔가 억울하지 않도록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잠깐 멈추면 좋겠습니다. 멈출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입니다. 잠깐 멈추는 지혜. 그 안에 사랑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1: 5분 갈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노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0: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이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은 즐겨 사용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세요.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 이런 성령이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양자의 영이란 뭐예요? 아들의 영. 이런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죠. 언제나 종은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친근해. 두려움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단,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 우리 안에. 이 말은 양자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엇을 확정시켜주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계속 이것을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가만히 기도하는 제 기도를 들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아버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무심코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제 입에 이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담이 없어요. 그리낌이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안 불러요. 신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신은 대부분은 신과, 신은 근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예요. 만나려고 해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미사여구 중원부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그죠? 그리낌이 없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는데 챙겨가지고 그것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완전히 그냥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뻔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사실 굉장히 뻔뻔해요. 돈도 기가 막히게 받아가요. 그죠?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를 때 어떤 정서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우 밝고 따뜻한 가슴에 안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격식을 갖춘 딱딱한 기도가 아니고 핏기 없는 의무적 종교적 수로가 아니라는 것.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뭐 어떤 액션을 할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자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와 나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예수님,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더욱더 친근하게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모호한 신이 아니다. 애매한 대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주 넘어 계시는 존재가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너무도 친밀하신 분이시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편안해지죠. 불안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반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더 살피시는 분이요 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한 번씩 사원을 찾아가야 만나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며칠씩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야 살짝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의 표현은 관계 안에서도 인티머시,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예수님 당시에 흔히 썼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로 아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아바는 우리의 말로 아빠나요? 그야말로 영어로 daddy, papa.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아빠라고 잘 하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일평생 한 번도 옛날에는 아빠라는 호칭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버지, 되게는 어색한 관계죠, 아빠는. 그런데 주님은 이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것은 종교적 수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격식을 갖춰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더없이 가까운 관계. 포장할 필요가 없고 미사 요구가 필요한 겁니다. 감정을 고조시켜서 뭐 장엄함, 경구를 막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아빠에게 다가가는데 중간에 누군가 다리를 놓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나 성인들을 중간에 매개하는 하나님에게로 직접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중보자들을 막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빠예요, 대디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처음 우리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예요.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주기도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끌어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로서 그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분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로 하면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빠, 우리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런 주기도문에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나와요. 주기도문 그 말은 뭐냐면 주기도문은 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의 아버지가 되신다. 물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버지가 다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손자가 없다. 다 아들이에요.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는 우리가 친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상기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따로따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빼버리면 기도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때 기도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는 뭘 가르치는, 공동체적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일까를 생각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돼.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된다면, 그 응답이 나에게 복이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기도를 사적인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적 영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입장만 기도하는 것. 기도는 사적인 게 아닙니다. 사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기도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조용히 홀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되죠. 사적인 기도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기심이 정리되어야 아버지와 다른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적인 선행이나 도를 닦으며 신에게로 다가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기도는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지체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늘과 땅, 나와 이웃,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해 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서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기도의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아갈수록 기도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내 나이에 오니까, 아, 이 나이 때 아버지가, 아,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어릴 때는 아버지를 모르죠. 아버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틈이 없어.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아버지는, 아, 이럴 때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와 관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장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가, 이 큰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실성했나? 미쳤나? 왜 저러지? 왜 자기가 설정해놓은 아버지 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과 그 설정 안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이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 트리플 A를 먹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많았거든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엄격한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무책임한 아버지.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 그냥. 밥 묻나 밖에 없어, 그냥. 없어, 아무. 인색한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자녀를 내팽겨쳐버린 아버지, 용서를 모르는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알코올과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쩔어있는 아버지, 바람을 피운 아버지,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아버지.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버지 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 확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아버지 엄하게 엄하게 겪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나와요. 아버지 하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차라리.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른 분이에요. 성경에 만나는 아버지는 파격적인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서 만난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해본 아버지와 너무 달라요. 그 아버지는 우리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아버지를 잊었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구약의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있고 없고 그 광야 가운데 지나가신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죠? 내 애미가 젖 먹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포기하지 않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하늘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 신적인 장소, 하늘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과 엄격히 구별되죠.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르다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훨씬 넘어서 계신 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그들의 하늘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자. 그분은 우리의 아빠시지만 동시에 경외심을 가져야 할 존재. 그래서 그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친밀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경계선을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은 단순히 공간적 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올려지느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지는 것.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인간의 세계, 물질계를 넘어선 세계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이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난해한 일들을 만나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절대 한계를 만나고 그 앞에 우리는 초라해져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 있는 사람을 찾죠. 누가 나의 도움이 되나?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우린 소위 세상에서는 고위층이라고 그래요. 고위층.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높아요, 여러분? 아무리 고위층이라도, 사무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125층밖에 더 되겠어요. 다 하늘 아래예요. 땅이에요. 대단히 높은 고위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 100층, 100몇 층이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보면요, 그냥 눈꽃만 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구를 찾을 거냐는 거죠. 아, 요즘 보면 뭐 무속인들, 막 무당들, 뭐 타로, 뭐 엄청나게 뭐 이 방송에서도 그냥 조장하는 건지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야단이에요, 야단이에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가 해결자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은 통치권을 말한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뭐, 지금은 엄청난 결제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바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은 단순히 친밀하게만 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안에 이 기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깊은 평안과 기쁨이 몰려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만큼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특권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인이 되신 이혜령 교수님의 간증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미국에 살던 이 딸 이민아 씨와의 통화를 하는데,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통화를 하는데 이 여령 교수가 얘기를 자꾸 딸의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맥상으로는 자기는 아니야.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민아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의 소외를 느끼고 아버지가 집에 있었지만 부재를 느꼈어요. 왜? 아버지는 늘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분.
어린 딸이 가서 좀 놀고 싶어도 아빠하고 좀 놀고 싶은데 얘야 지금 아빠가 바쁘다. 저기

같이 좀 놀고 있어요. 친근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유학을 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삶의 고난이 막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때로는 뭐 암도 걸리고 때로는 막 그냥 시력을 잃어서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맞이했는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지성의 상징인 그 엄청난 지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미국으로 가는 공부를 하고 결혼하고 검사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죠. 여러분, 인생길을 만날 때, 인생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우리의 인생에 함께해줄, 그 고난을 이기게 해줄, 그 고난의 한가운데 찾아와줄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고난을 겪고 외롭고 절망 속에 그의 곁을 지켜주시고 이끄신 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 가운데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인간이 겪는 고난 속에 안으로 그 딸이든 아들이든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 그 고난을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현 교수가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에 자기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열병을 앓듯이 했는데 어머니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는 어딘가 외출해서 어머니가 오지 않아. 근데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어머니가 어딘가 겨울에 바깥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 찬 손으로 아들의 뺨을 손을 대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바닥과 자기의 피부 사이에 엄청난 감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 열병과 네 고난에 이 어머니의 그 사랑도 들을 수 없고 고통은 내 혼자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아버지는, 내가 믿었던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민아 목사의 삶 가운데 진짜 아버지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신실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요. 표가 확 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본능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품에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일어난 본능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삶이 얼마나 거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죠.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사실 아버지의 필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을 충만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여러분,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것, 너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정 속에 그분은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쌓여야, 이게 축적이 돼야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지.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주님은,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외로울 때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찾아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안에 너무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받았기에 신자된 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보장된 권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어진 특권, 이 특권은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0: 그러나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평생 그 하늘 아버지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험난한 삶 속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늘 아버지에게로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이 삶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까지도 다 접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일상 속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건강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창하시는 복음성가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죠.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언젠가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이 찬양의 가사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도 다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집 나간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들의 신분은 고사하고 종으로라도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 가난한 마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음으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분명 조건 없는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했나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제2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그 당당함과 자부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치엘로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감사의 제목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은혜보다 또 감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인데요.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자녀 된 영적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 살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7월 2일 목요일이고 오늘은 바이블 나침반으로 함께 하는데요.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1: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이블 나침반 시간입니다. 오늘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죠?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이 이제 벌써 7월 2일 네,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도 시작이 됐고요.
2: 그러네요. 올 때 네. 예, 빗속에 운전했습니다.
1: 그래요. 여름 사역 앞두고 또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우선 6월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거기에 맞추어서 전했고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렇게 태평성대 시기를 주신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여러 가지로 분열된 지금의 형국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나눴죠.
1: 네. 전 교회적으로는 이제 여름 사역 앞두고 좀 많이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기도의 마음도 모으고 그러겠네요.
2: 네. 우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들에게는 또 쉼과 네. 또 다시 충전과 훈련의 시간이니까요. 또 네. 이 시간들이 기대가 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뭐 모든 교회가 그러겠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또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네.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정말 모든 교회들의 그 여름 사역이 이제 곧 펼쳐질 텐데 안전사고 없이 네. 네,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본문 함께 나눌 본문이 어디일까요?
2: 창세기 14장이고요. 오늘 네. 본문에는 이제 전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 최초의 전쟁 같은데요.
1: 네. 아, 성경 최초의 전쟁.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말씀이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본문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2: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쪽에 있는 엘람왕을 비롯한 그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뭐 이란 이쪽. 네. 그쪽이 언제나 강세잖아요. 그 다음 고대 사회에서는. 네. 나중에 이제 그 곳이 이제 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뭐 이렇게 이제 이쪽이 전통적으로 강세고요. 이제 네. 이 소돔을 포함한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네, 이런 이제 소규모 소왕국과 북왕국과 남왕국의 충돌인데요. 네. 제가 볼 때 지금 소돔에 누가 삽니까? 롯이 거주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롯에게 또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자, 전쟁의 구도가 우리 목사님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 그 남쪽 연합군.
2: 그렇죠.
1: 그리고 또 북쪽 연합군.
2: 네.
1: 네. 근데 이제

0: 뭐 강한 나라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곳이 북쪽연합군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전쟁도 북쪽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요. 그죠?
1: 그렇죠. 이미 그 전까지 북쪽에서 이들에게 네. 조공을 12년간 받았는데 네. 제가 볼 때 아마 서돔 이쪽에 큰 풍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력이 좀 좋아지니까.
0: 지금 백기를 부린 거 아니에요?
1: 한 번 도전을 했는데 네.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0: 그래요.
1: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네. 전쟁이 왜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왜 전쟁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올까 생각해 봤는데
0: 네.
1: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중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롯을 네.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전쟁과 이 북연합군이 하는 전쟁이 차원이 다르구나. 그들은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전쟁하지만 아브라함은 되찾아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 네.
1: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0: 네.
1: 전쟁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0: 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좀 따라가면서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나눴는데
1: 네.
0: 이제 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1: 그렇죠.
0: 북쪽 연합군의
1: 네,
0: 왕들인
1: 맞습니다.
0: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의 결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 남쪽 연합군이 이제 패전을 하게 된 겁니다.
1: 네, 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11절에도 빼앗아 가고
0: 네.
1: 12절에는 노략하여 가고 사로잡고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0: 네.
1: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목적이 이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탈취하고 그리고 실은 고대 전쟁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0: 네.
1: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팔고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 아십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까지 팔려갔습니다.
0: 네. 네.
1: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참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 악하고 처절하며 가정을
0: 비참한.
1: 완전히 예.
0: 네.
1: 깨버리는 거죠.
0: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1: 맞습니다.
0: 전쟁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이 전쟁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이제 사로잡혀
1: 네,
0: 가게 됩니다.
1: 네. 이제 13절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탈출하네요.
0: 네. 네,
1: 탈출을 해서 보통 아마 거기에서 탈출을 했으면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갈 텐데 아,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됩니다.
0: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안전해서 간 것이 아닌가요?
1: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해서 갔다기보다는
0: 네.
1: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았던 것 같고
0: 또
1: 한 가지는 그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0: 네.
1: 어느 정도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0: 히브리
1: 사람. 사람입니다.
0: 네.
1: 이 히브리라는 합비루라는 원래 의미는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기 하란우루 이쪽에 살다가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실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죠. 제국이 있는 방향으로 건너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그 좋은 제국, 그 좋은 것들을 다 놓고 가나안 땅 척박한 광야로 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 그걸 보고 이분이 아,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무얼 보고 여기에 왔나? 하나님을 보고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한 사람이 롯과 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아, 히브리의 뜻이 바로 이 강을 건너다라는
1: 네.
0: 뜻이군요.
1: 합비루라고 원래
0: 합비루.
1: 바로.
0: 예. 네. 아, 처음 알았습니다.
1: 네.
0: 히브리 민족은 그냥 히브리 민족.
1: 네, 네 그렇게 생각했죠.
0: 그렇게,
1: 네, 원래
0: 생각을
1: 그 뜻이
0: 했는데요.
1: 그렇고 실은 이제 안디옥에서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0: 네.
1: 예, 이제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구약의 합비루가 히브리 사람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히브리 사람과 또 그리스도인. 이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둘 다
1: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

0: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또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 이게 가장 맞는 방향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조직을 쫓아가는 사람들. 만물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0: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생각나죠, 목사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적인 백성으로서 이 거룩과 구별의 삶을 살면 좋겠다.
1: 이게 시대를 역행해야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실은 이게 뭐 어떤 부족 간의 싸움이거나 어떤 도적대들이 와서 탈취한 거라 하면은 뭐 개인이 뭔가를 도모할 만하지만, 이건 북연합군이잖아요. 남쪽에 있는 연합군 다섯 나라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위용을 갖추고 있는데, 한 개인과 그 가신들이 모여서 그 일을 그들과 전쟁한다는 생각을 저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13절 하반절에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이 동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동맹이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 와서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자신만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한 이제 동맹하는 세력들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손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모티브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싸울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미리 그 옆에 돕고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0: 아, 이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새롭게 정착하면서 자기 자신과 또 가족들만을 돌보면서 산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1: 그렇죠.
0: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도록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1: 그래서 그들이 동맹,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사람들이 된 거죠.
0: 그래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1: 그게 이제 두 번째 챕터로도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14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은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북쪽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 가나안 땅의
1: 끝이라고
0: 끝이라고 보면
1: 보시면
0: 되죠.
1: 됩니다. 단.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쉐바까지 이런 말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란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0: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1: 그렇죠. 부엘쉐바는 뭐 거의 남쪽이고, 헤브론도 어찌 보면 남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그려놨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0: 318명.
1: 318명입니다. 길리고라는 단어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훈련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두 가지가 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태어난 식솔들, 가신들 모든 자녀들을 군사적으로도 훈련했음 뿐만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인간적으로는. 318명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싸우러 가는 그 대상이 그 북쪽의 연합군이거든요. 네 개의 연합군이에요. 네개 국가의 연합군인데
1: 맞습니다.
0: 그 국가 연합군하고 318명. 과연 상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찬양 듣고 제가 한번
1: 그러시죠.
0: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50 3집 앨범 중에서 함께 하시죠. 나는 믿네.

0: 남미 워십 3집 앨범 중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318명.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야, 이 정예 부대라고 볼수 있겠죠?
1: 그렇죠. 뭐 기도원을 봐도 하나님께서 정예에 정예만 남기시고
0: 네.
1: 다윗과 골리앗 어떻습니까? 다윗과 골리앗도 실은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1: 다윗이 손에 든건 물맷돌 몇 개입니까?
0: 세 개?
1: 다섯 개입니까?
0: 다섯 개인가요?
1: 예, 다섯 개. 근데 그
0: 네.
1: 사용은 그 중에 한 개만 사용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왜 다섯 개냐면
0: 네.
1: 그때 블레셋 족속이 다섯 족속이었어요.
0: 아.
1: 블레셋은 다섯 족속이었어요.

0: 연합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 가드족 속의 대빵 골리앗이죠.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들은 실은 다섯 족속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센 사람이 골리앗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표로 나온 거예요.
1: 그런데
0: 다윗은 이미 그 부족 다섯 개의 대표가 나올 줄 알고 다섯 개를 준비한 겁니다.
1: 네.
0: 근데 하나만 사용한 거죠.
1: 이야. 멋지죠.
0: 아, 네. 대단하죠.
1: 네.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길리고 훈련됐다는 이 파워, 영적인 파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그리고 이들이 전쟁하는 동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오할 만한 힘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저는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1: 네. 아브라함은 이 318명을 데리고 이제 나가지만 자신의 그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우리가 왜 그 앞선 그 본문에서는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떠나서
0: 그렇죠.
1: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야, 소돔 같은 곳에서 살더니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대부분 그렇게 그죠? 생각하고
1: 네. 네. 그러니까 롯의 물론 이제 조카긴 하지만 롯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고
0: 네. 네.
1: 자기 스스로 그냥 자초한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방관할 그렇죠. 수도 있지 않았을까.
0: 괘씸하죠.
1: 괘씸하죠.
0: 왜냐하면 네. 자기가 데려와서 또 키워서 또 그렇게 큰 부를 이뤘으면
1: 네.
0: 삼촌에게 감사하고 그래야 할 텐데 자기가 좋은 거 선택하고 끝내는 이제 이런 결과가 되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 네.
0: 제가 여기서 성경에서 이 지형을 보다가요.
1: 네.
0: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헤브론에 있고 롯은 소돔에 있죠. 물론 지금은 현재는 끌려가 있죠.
1: 네.
0: 자, 그런데 헤브론에서 정상에서 소돔이 보입니다. 아마 서로 갈라섰고 아브라함이 롯을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헤브론에서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더 좋은 땅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헤브론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고요.
1: 네.
0: 또 하나는 헤브론에서 소돔이 내려다 보입니다. 멀리.
1: 그 롯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군요.
0: 그렇죠. 롯에 대한 네. 사랑이 있어서 롯을 어찌 보면 멀찌감치 중보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형국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도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 또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저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보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네.
0: 그래서 늘 마음의 창문을 다 닫지 않고 열어놓고 그 창을 그 롯이 사는 소돔을 향해서 열어놓고 늘 보면서 기도하고
1: 네.
0: 또 기회가 왔을 때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시고요.
1: 네.
0: 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0: 다윗, 다니엘, 네. 니에미아, 에스더 이 모든 사람이 자기는 약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라도 풀룩불에 들어가서라도
1: 네.
0: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1: 아멘. 네. 자,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1: 네. 이제 그와 그의 가신, 이제 아브라함과 그 318명.
0: 네.
1: 예. 이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0: 네.
1: 나뉘어서 이제 그 연합군을
0: 네.
1: 이제 공격을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0: 네.
1: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아까는 반대죠. 아까는 노력하고 빼앗아가고 또 사로잡고 이런 단어들이 많았다면 이제 15절과 16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와서 제자리로 네. 돌려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노략물들 탈취한 것들 다시 찾은 것들을 자기가 하나도 갖지 않는 이런 장면들이
1: 네.
0: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화하는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전쟁의 목적이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전쟁과 세상의 전쟁 이 전혀

0: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 아브라함의 전쟁은 그러면은 롯을 살리기 위한.
0: 그렇죠. 롯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고 실은 롯뿐만 아니라 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국에 끌려간 모든 포로들을 그렇죠. 데려가는
1: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네, 그 포로들이 지역이 다 살게 됐습니다.
0: 네, 그 지역에 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실은 이 아브라함의 모티브는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브를 이 성경에서 네. 우리에게 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군요.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은 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을까? 이건 실은 우리를 살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브라함의 그런 일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땅 가운데 나중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평화, 뭐 살레망 이런 사람들의 모티브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1: 네. 자, 바이블 나침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단체 공동체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바이블 아침반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 네.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처음 등장하지만
1: 네,
0: 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단어도 처음 등장한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0: 네.
1: 자, 이 본문에 보면 왕이라는 단어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14장에 이 처음 등장하는 이 두 단어 왕은 28번이나 나옵니다. 14장에.
0: 네.
1: 네. 그리고 제사장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실은 이 왕을 정말 부각은 가지만 실은 왕을 왕이 28번 나왔다 그래도
0: 네.
1: 이 제사장 한 번에 비견되지 못한다는 것을 어찌 보면 더 큰 틀에서
0: 네.
1: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왕의 이 가장 이 총아인 소돔왕, 악한 왕, 소돔왕이 대표로 나왔고
0: 네.
1: 그리고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 제데크, 멜기세덱, 멜렉, 제데크 이게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0: 네.
1: 멜기세덱은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고요.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참 비열하죠. 그는 끝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찾으려고 아둥바둥하는 비겁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0: 사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그들이
0: 네.
1: 아브라함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0: 네.
1: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는 그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0: 네.
1: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요.
0: 네.
1: 그리고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와서 요구하는 게 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0: 네.
1: 소돔 왕과 같은 사단들은 어떨까요? 겉으로 볼 땐 되게 화려하게 나타나고 뭔가를 보상할 것처럼 오지만 실은 우리의 것들을 다 뺏어가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0: 네. 저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좀 수수께끼 같은
1: 그렇죠.
0: 인물이지 않나.
1: 성경에서는 맞습니다.
0: 그런가요?
1: 네.
0: 네. 네. 히브리서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1: 네.
0: 네. 근데

0: 이제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이번 그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긴 건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1: 네,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가요?
0: 11조를
1: 네,
0: 드린 거잖아요.
1: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래서 실은 아브라함 이때 실은 율법이라는 게 시내산에서 완결되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율법이 없이 어떤 법이 없이 11조를 한 최초의 인물이
0: 아브라함.
1: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왜 교회는 이 11조를 강요하느냐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바른 11조 정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사실은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의
1: 네,
0: 것입니다.
1: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0: 맞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오늘 본문 말씀 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했던 본문 외에 끝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요. 제가 24절을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다음은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318명에게 그걸 나누어 주고요.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나는 신발끈 하나조차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보다 생명을, 권력보다 믿음을, 세상의 제한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자기의 모든 미래를 이런 재물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속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과 희생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가 이제 긴 장마와 함께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전쟁이 있고 기업에서 전쟁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쟁은 죽이거나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살리고 되찾고 또 그들의 삶에 참된 풍성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서
1: 아, 맞습니다.
0: 자기 아내를,
1: 그렇죠. 두
0: 자기
1: 번이나.
0: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기 목숨 때문에.
1: 네.
0: 야, 아브라함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구나.
1: 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변하고 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저도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도 또 이렇게 더욱더 성숙해 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1: 아멘.
0: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목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찬양, 팀룩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복된 저녁 되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0: 십니다.
1: 오늘은 제 171강 티트리트 보네퍼의 종교 없는 기독교 존 로빈슨의 신에게 정직히 이야기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는 튜빙겐 대학,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해서 루트란 처치의 목사가 됐죠. 히틀러 독재 정치에 바르멘 선언 등으로 반대 운동하다가 투옥돼서 처형된 용기 있는 교회 지도자로 오늘 이 시대까지 독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던 성직자입니다. 그러나 실존주의 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신학적으로는 정통신학에서 벗어난 소위 현대 세속화 신학의 선구자입니다. 보네퍼는 성경의 개념들이 신화적이기 때문에 신앙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 규범이 아닌 상대 규범의 해석으로 주장하지요. 기독교의 구속 역시 구원이라는 것이 근심과 고통, 공포에서의 구원을 주장하죠. 다른 말로 말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근심, 고통 이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헌신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성 없는 기독교, 즉 현실적 세상을 위한 세속화 신학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신학자 존 로빈슨은 기독교는 남을 위한 종교에서 출발한다. 왜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전통적인 신학의 주장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뜻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침묵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존귀, 권위 같은 종교적 요소는 전혀 무관하게 처절하게 낮아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인간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신 예수, 자기 존재의 기반과 동화, 그래서 이 동질화로 예수는 감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신이 죽음으로 온전히 자기를 비워서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퍼와 마찬가지로 그는 예수 믿는 신앙이 젖는 자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를 경험한다. 그 같은 경험이 우리의 실존의 한계성을 이기적인 한계성을 극복한다. 특별히 화해를 거부하는 인간의 실존적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통해 사랑으로 그걸 극복하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주장합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 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하는 나라를 꿈꾼 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야,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을까, 이런 이 감동을 남긴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돌아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학자가 감동을 준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푸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베풀다, 원래의 의미는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손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쫙 이걸 가리켜서 베풀다라고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베푸는 사람은 손과 마음을 펴고 푸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흥에서 있었던 사계노예 장로의 탁구 대회 선수로 참석했는데요. 운동하기 전에 뭘 하죠? 몸을 풀어야 돼요.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이 관절이나 근육에 큰 무리가 가니까 몸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거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속을 풀어야 하죠. 술을 드신 후에 그 다음날 속을, 네, 그걸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안 되는데. 네, 풀어야 하죠. 우리의 강팍한 심령 또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강팍함이 어떻게, 경직됨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직된 이 세상에서, 강팍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고 여운을 주고 또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미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모니카 살리나스라는 아마존 택배 여 기사님인데요. 이분이 택배를 맡은 구역을 열심히 나르는데 한 집이 유독 너무 다양한 걸 시키는 거예요. 뭐 물도 시키고 뭐 먹을 것도 시키고. 그래서 속으로, 야, 좀 가까운 마트가 있는데 좀 사서 하지, 우리들을

너무 고생시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이 주인이 문 앞에다가 쪽지를 붙여놨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음식과 물건들을 배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특별한 선천적인 병이 있어서 바이러스에 취약해서 우리는 외출을 삼가하고 모든 것을 다 택배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을 수고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 읽은 이 모니카 살리나스가 물건을 배송하고 한동안 안 가고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저분이 안 가고 바쁠 텐데 뭐 할까 하고 나중에 그 영상을 돌려봤더니 그 앞에서 그 택배 보내시는 분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그들이 매일매일 잘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아이를 건강해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과 이 미담이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이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도 환해지고 그 지역과 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양평에 있을 때 집에 온방, 냉방이 안 돼서 겨울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양평이 보통 영하 19도, 추울 때는 영하 21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거실을 제가 비닐로 쳤는데도 너무 추워요. 거실 온도가 마이너스 7도. 이렇게 이제 떨면서 살았는데 그 소식을 저를 아는 어떤 한 목사님 친하지도 않아요.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이름만 서로 아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난로를 사서 보냈어요. 펠릿 난로. 목재를 응축해가지고 나온 그 펠릿을 떼는 난로인데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또그 소식을 듣고 펠릿을 또 사람들이 누구나 한 포대, 열 포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겨울을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이 꽁꽁 얼어서 경직되어 있었는데 난로가 거실에 들어오니 훈훈해지고 참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청교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 곧 지나갑니다. 오직 주 안에서 베푼만이 남습니다. 네, 영원히 남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눈 것만이 영원한 소망이고 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정의 경직을 풀어내고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에 지쳐 있고 세상에 찌들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켰는가를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윗의 여정을 지도로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다윗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집이 있었을까요? 늘 떠돌아다니는데요. 늘 쫓겨다니는데요. 집이 없어요. 집은 광야의 한 동굴 또는 어떤 사람이 빌려준 헛간 뭐 이런 데서 잠시 눈을 붙이고 또 추격대가 오면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래서 처음 도망간 곳이 사울의 왕궁에서 시작해서 그 도피의 행로는 끝에 시글락이라는 광야의 가장 끝에서 끝나고 시글락 이후에 그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원하는 방향은 이 시글락에서 저 위에 있는 왕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출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가는 다윗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래로 추락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까? 아니요.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좀 내가 사업을 좀 이뤘다 하면 갑자기 어려움이 있고 등등 많은 광야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광야들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큰 지름

길 그리고 귀한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살면서 이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통 계약을 2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2년마다 어김없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려달라는 것을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싼 것들을 찾아서 늘 2년마다 열심히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들이 치유함 받고 깨끗해지면 이제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런 모든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 왕궁에서 편안히 살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죠. 고생하는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지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뭘 생각합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 속에 있네? 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가운데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백향목 궁이라고 한글은 번역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베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집입니다. 집. 왕궁이 아니에요. 왕궁은 솔로몬 시대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왕궁은 없습니다. 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좀 친해져야겠다 하고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서 백향목으로 빌라를 한 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왕궁이 아닙니다. 자, 그 고생하고 왕이 되었는데 왕궁을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옆에 있는 왕이 지어준 빌라로도 집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안에 계시네요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곳들을 늘 향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시선은 자기가 평안했지만 자기는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의 초라함에 그의 눈길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걸 내가 누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눈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왕기상 22장 39절에 보면 그가 어떤 궁을 짓습니까? 상아로 만든 상아궁을 짓습니다. 뭐 궁궐을 뭐 정말 금으로 도배하고 모든 장식을 상아로 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 나봇이라는 포도원지기의 포도밭을 탐내서 그를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말로는 무척 안타까웠고 비참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왕궁을 상아로 채우고 금으로 채우고 탐욕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는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저는 양평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저희 집에 가전제품과 모든 집게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모바일 휴대폰은 7년째 쓰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괜찮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그건 저희 집에 찬양이 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찬양을 집에 틉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을 물질로 채울 수도 있고요. 그 공간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로 정하고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공간에 새가족으로 가득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저는 그것이 정말 채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 성도 여러분, 정말 채울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하기 위해서는,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귀한 마음 말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가까이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나단,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나탄과 똑같은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요, 나탄, 요나단, 야, 나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입니다. 신약에 나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사랑 누굴까요? 나타나엘, 나다나엘. 네, 나탄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앞뒤만 바뀌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사람을 주시는데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냐?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나단 같은 사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준엄하게 왕도 호통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 또 하나, 요나단 같은 자기 영혼의 단짝 같은 사람. 실은 사울의 왕자니까, 사울의 왕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지만 요나단이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밀어줬던 그 멋진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저는 나단 선지자와 요나단 같은 분들이 꼭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단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나단도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아, 당신 생각 좋네요. 그대로 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나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거절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실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이거,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왜 이걸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거절도 응답이다. 아유, 거절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거절하시지만 후반부에 보면 진짜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들은 다윗은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저는 제 갈 길 갈게요 하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역대상 22장 2절 5절을 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을 듣고 평생 한 일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명령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 철들을 많이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으면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자, 한 장 넘겨보시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준비하고 죽기 전에 어떻게 많이
준비하고, 네. 그래서

실은 다윗은 하나님에게 성전 짓는 것이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다윗이 바랬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프를 좋아했으면 골프장을 남겼겠죠. 다윗이 쇼핑을 좋아했으면 큰 쇼핑 센터를 남겼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주신 사명과 믿음과 아름다운 기도와 열정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7절 우리 보시죠. 자, 우리 핑크색으로 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어서 역대하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야, 기특하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죠. 신전을 바쳐라. 네 아들을 불태워 바쳐라. 고대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바친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끝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어 바쳐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령은 세상의 신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감동시키면 뭐가 바뀐다? 반찬이 바뀐다. 네. 제가 지난번에 저기 태인도에 있는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집주 메뉴가 두 개예요. 근데 그 뭐야 이두 명이 하나밖에 시킬 수 없대요. 따로따로를 못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이쁘게 했어요. 이 집이 그두 개가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만 먹어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말이 너무 이쁘잖아요. 주인이 감동했어요. 그 하나를 서비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감동시켜도 참 기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좀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한번 해봤는가? 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하나님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도를 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전 사진인데요. 구약과 신약에 크게 세 가지 성전인데요. 자, 이쪽에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을 실제 스케일로 줄여놓은 건데요. 자, 솔로몬 성전. 자, 옆에 있는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향한 후에 어렵게 쌓은 성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성전이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저 거대한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내가 저 성전을 며칠 만에 헐고 3일 만에 헐고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성전은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지난 시간 봤잖아요. 헤롯 성전 서쪽에 기초만 지금 남아서 통곡의 벽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는데 거절하시더니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게. 이 집은

0: 왕조라는 거예요. 왕조, 다이너스티, 왕조.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히 복되게 할게. 그리고 너희 가문에서 내 뒤를 이어서 내 씨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이게 진짜 성전이야. 나는 제한되지 않아.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 나는 공간에 제한되지 않아. 하지만 네 마음을 받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한 가문으로 바꿔줄게. 사랑하는 광영종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도표 한 장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성전제도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완전해졌고요. 매년 드렸던 희생제물은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이제 돌로 지은 건물에서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생명을 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장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분주해지곤 하지요.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페리스파우는 끌려가다라는 뜻으로

목표점으로 가야 하는데 방해물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지만 그녀가 해야 할 많은 일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섬기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마르다가 원망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왜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해로 인해 잘못된 대상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나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최선이 훨씬 더 크고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기다림과 고난조차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믿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빨갛게 달궈진 철이 망치질을 당하고 차가운 물에 담기는 과정은 겉보기엔 고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단단한 칼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러지지 않을 강한 영혼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소설을 읽다가 주인공이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공백이나 시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찾아올 반전을 극대화하려는 완벽한 장치입니다. 뒷이야기를 읽지 못한 독자에게는 지루한 페이지처럼 여겨지지만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가장 짜릿한 반전을 위해 아껴둔 결말과도 같죠. 당신의 인생의 페이지가 넘겨지지 않는 이유는 곧 펼쳐질 기적 같은 반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복선의 기간입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가려면 반드시 활 시위를 뒤쪽으로 강하게 당겨야 하죠. 뒤로 당겨지는 시간 동안 화살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뒤처진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 활 시위를 끝까지 당기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멈춤의 시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고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과 구별된 삶에 집중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논리와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런 현실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기회로 삼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자꾸만 일어나는 미움과 증오심과 싸우고 내 마음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채워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지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망하고 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답답함은 정체가 아니라 곧 터져 나올 빛을 맞이하기 위한 새벽의 문턱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2: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1: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2: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리

0: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1: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향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1: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0: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1: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2: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0: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0: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

0: 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피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1: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0: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

펴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저마다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 혼자 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경주의 끝에는, 그 결승선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다시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다시 한번 이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들려드렸어요. 7월 2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를 지켜보시고 함께 달려주신 주님. 이어지는 찬양 가운데 그 믿음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루도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김도현 3집에서 가져왔어요. 믿음의 모험, 그리고 초롬의 찬송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곡 함께 듣습니다.

Evening Praise.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7930님, 피디님 너무 반갑습니다. 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만 들었는데 부천에서 인천으로 어제 이사와서 오늘 처음으로 집 앞 공원을 남편과 함께 산책하며 이 방송도 처음 접합니다. 찬양과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 가셨군요. 새로운 장막에서 더 행복하고 복된 일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507번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1271번님도요. 평소에 퇴근할 때 션디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은 야근하고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데 션디 목소리 나와서 반가우면서 어찌 이 시간까지 근무하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걱정해 주시고 너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1271번님 오늘 야근하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쉼의 시간 보내셨기를 바래요. 0688번님도 할렐루야 쳐주셨고요. 5237번님도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언제든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들려드립니다. 주리의 부르심 그리고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들려드릴게요.

두곡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리의 부르심 함께 했습니다. 7월의 둘째 날 7월 2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두려운 밤이 지나고 아침을 알리는 동이 터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낙담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버티기 어려운 다리에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닐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탄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도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절망 앞에 설 때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는데요. 어느 철학자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규정했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태보다도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절망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영육간에 치료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회복하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신청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영어 찬송 메들리 깔멘의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요.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의 목소리로 흥겹게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영혼의 은총 입어 조수아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으시면서 절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 머물길 원하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데요.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362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6학년 성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요즘 새벽 기도회를 오기도 하고 자주 교회 가는데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임재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297번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069번님께서는 요즘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찬양을 잘 듣지 못하셨다고요.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찬양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한 은혜 이 곡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8845번님께서도 은혜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은혜 찬양 이어서 또 선한 능력으로 또 다양한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위로의 찬양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으면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0.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경에서 배우는 사명의 기초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사명을 성취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명은 발현된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비처럼 하나님을 만난 바울, 또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요셉, 모두 같은 사명자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지켜나가고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명자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무엇인지 깨닫고 충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론이 아니라

첫 곡은 브루클리어 투워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들으셨습니다. 맛보다라는 표현이 참 감각적이죠.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겁니다. 천천히 제대로 느끼면서 먹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압니다. 그분이 선하신다는 것도 알고 신실하시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에서도 배웠고 성경에서도 읽었고

근데 아는 것과 맛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맛본다는 거는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어떤 건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맛보아 알라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즉,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한입 먹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맛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선을 행하면서,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 코디 카른스의 From Foundation, 그리고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맛을 본다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누구나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이게 정말 맛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맞을까? 망설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기대해도 될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한번 실망했거나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확신합니다. 맛보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마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확신이 아닐까. 그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그분께 피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맛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선하심을 정말 맛봤으면 좋겠다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오래부의 서로의 곁이 되어.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왕은 큰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러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요리사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재료가 싱싱했습니다. 저보단 식료품점 주인에게 더 큰 공이 있습니다. 주방장의 말을 들은 왕은 식료품점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사랑하는 빌그데이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은 넘쳐납니다. 누구보다 헌신했음에도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루는 모든 일은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실하신 주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주옥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은 왕이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렀고 근데 서로의 공이 안 오고 결론적으로는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농부의 믿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얼마 전에 입사한 지 몇 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몇십 년 그 똥방송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요. 또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뭐 기도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었던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말씀도 헌신탄회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소하게 제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았고요. 또 그 감사의 표현을 받았던 동역자들도 참 기뻐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앞으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부흥사고요. 유명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내가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감사 제목, 또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 찬양 저희가 빼놓을 수 없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 들썩.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모두 함께 따라 부르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감사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십계명입니다.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치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것에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작은 제목의 것을 감사드릴 때 감사의 큰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날 내가 여기까지 이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산골짜기이든 강가든 바위 틈 사이든 자갈밭이든 그곳이 어디든 꽃은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납니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강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강요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지만 고통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전해주기에 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겠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꽃을 닮은 듯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로 달빛과 스펠 오늘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영주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선의 소풍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원드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혜산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TG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탈북한 가족들과의 연락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한 가족들에게 심각한 통제와 또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 탈북한 가족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가차없이 또 비난을 하거나 행여 서로가 다칠까봐 매몰차게 또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민족이 가진 이 아픔들 언제쯤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태어난 이런 이산가족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 출신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들도 생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오늘도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또 그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릴 거예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오늘 2부 만나보실 텐데요.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또 억류되어 있는 탈북 및 주신 우리 국민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또 가족의 그 아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단문 50원 장문

0: 극동방송 북한인권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2부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의 공기를 마시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에게 자유의 호흡을 불어넣고자 본인의 자유마저 한순간에 박탈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한국 선교사 3명,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한국 국적 취득 탈북민 3명,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니 눈물만 납니다. 당신 소식이 끊긴 지 8년이나

0: 시간이 됐네요. 건강을 어떠하신지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신 7순인데 뭐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1: 올해 3월,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사모는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국기 목사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 2014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다음에 북한은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김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합니다. 북한의 최장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김 선교사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돌보다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듬해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운 북한 당국에 의해 무기노동교화형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 유엔총회 채택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상실한 채 그곳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억류자라 부릅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여전히 김정욱 선교사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동생이 억류된 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3: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일단 살아있다는 생사 확인의 문제죠. 생사 확인과 이런 이제 소식들을 들으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편지도 쓰고 또 유엔 인권 북한 거기 삶을 보고하는데도 편지도 전하고 또 오늘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단은 닫혀 있으니까 생사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게 되고 그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미약하게 나타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됐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 속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과 대북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실무자 접촉 제의도 거부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남북관계에 냉전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4: 냉전시대 때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에 탈냉전시대에는 서로가 대화, 교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단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립 대결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대관계의 최정점에 우뚝 서 있단 말입니다. 대북 간, 대남 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풀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1: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 또한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동생을 기다려온 김정삼 씨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를 가장 실망스러웠던 때로 꼽습니다.
2: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 역사적인 일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이분에 대해서 동생이 석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0: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 기대했던 부분이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고.
1: 대화 국면이 조성됐던 2018년 6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북한은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김상덕 교수, 김학송 선교사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맞춰 억류자 석방이라는 선물을 안겼던 셈입니다.
2: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
1: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이용해 북한은 억류자 석방을 조건으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왔습니다. 북한에 1년여 억류됐다 극적으로 송환된 김학송 선교사도 북한의 이런 속사정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3: 북한에서는 재판 이유는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로 잡고 조사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안 받았다고 저는 추리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북한 헌법에도 그렇고 북한 체포된 중에서는 외국인은 다 재판받았습니다. 유독 저하고 김상덕 교수가 재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고 이렇게 석방됐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1차 회담의 어떤 인질로밖에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1: 이는 이른바 인질 외교로 불리는 전술이라고 전원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는 말합니다.
4: 인질 외교를 하게 되면은 상대 국가가 어떻게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민이 억류가 되면은 이제 그 나라와 외교 관계 없더라도 관계가 나쁘더라도 어떻게든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그런 이제 대화라든가 교섭을 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은 수관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그 미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
1: 자국민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어 전 대통령이 포함된 방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대북 경제 지원을 제한하며 북한 억류 국민을 석방시킨 미국 정부의 전례는 더 있습니다. 2010년 8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해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와 함께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두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를 자신의 전세기에 태워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세 가지 석방 조건을 제시했다고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전합니다.
5: 북한 당국이 유나리 로라링 두 기자를 석방해주는 조건으로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admit, 그리고 공식 사과라는 apology, 그리고 사면을 부탁하라는 amnesty, 그래서 이 3A 조건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또 가족들이 석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했었던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위급을 파견하는 임무를 북한의 그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보냈는데요. 바로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서 석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 교수는 동상이몽으로 남아 북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6: 북한과의 어떤 외교 의전에서 격식이나 맞지 않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고 송환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를 굽히고 직접 뭐 클린턴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자국민을 송환해온 관행을 만들었고 북한은 이제 그걸 통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굽혔다라는 이제 선전을 하는 뭐 양측이 동상이몽이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미국이 자국민의 인지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0: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뒤 석방된 케네스 베 선교사의 경우 미국의 자국민 송환 우선 원칙을 북한이 인질 외교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복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케네스 베 선교사입니다.
1: 저에게는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가장 높은 죄를 대명으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특별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화소라는 데를 가게 됐고요. 교화소를 가게 되면서 한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저를 찾아와서 왜 미국 정부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빨리 데려가지 않느냐. 미국 정부가 움직였을 때 그것을 특별사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관급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와야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뉘앙스와 힌트를 많이 줬죠.
0: 북한이 그를 억류한 것은 그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0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 관광객을 인솔해 북한을 방문해왔습니다. 그러다 18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세관에서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그의 죄목은 국가전복 음모죄였습니다. 북한은 그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협박했습니다.
1: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라도 데려 나가서 쏴 죽이겠다, 목을 잘라서 버리겠다, 뭐 여러 그런 협박을 통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어렵게 진행, 여기 있지도 못하고 아마 어디 교화사 같은 데 가서 더 힘든 환경에 놓아질 거니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냥 말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게 너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백서를 써서 저한테 준 거를 제가 다시 써서 시인하는 걸로 그렇게 말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이죠.
0: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뒤 735일 만에 북한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949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 임현수 목사도 캐나다의 총리가 보낸 14명의 특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무사히 송환된 바 있습니다. 억류된 자국민의 송환 협상에 여러 차례 성공한 미국과 캐나다. 이들 두 나라의 송환 작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국가 최고 책임자가 억류자 송환 문제에 적극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 연설에서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메시지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0: 남성욱 교수는 국가 최고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는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4: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나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동안의 역대 지도자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지도자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0: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미수교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이익 대표국인 스웨덴을 적극 활용한 부분 또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 해결의 큰 이점이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말합니다.
5: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억류되어 있었을 때 제3국인 스웨덴이 가서 접견을 했거든요. 문제는 없냐, 건강은 어떠냐. 용사 접견이라고 하거든요. 북한하고 미국 간의 외교관계, 용사관계가 없다 보니까 제3국인 스웨덴이 대신 가서 이제 접견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석방을 할 때는 미국의 특사들이 가서 데리고 나왔지만
0: 케네스 베 선교사의 경우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캠페인과 마라톤, 각종 언론

0: 매체 인터뷰를 통해 억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억류자 송환 촉구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1: 사람들이 기도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서명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change.org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를 구명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17만 7천 명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면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그래서 2014년도 제가 돌아왔던 그 해에 2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케네스 베이는 풀려나야 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온다는 그런 발표를 당시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특사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0: 자국민 송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익 대표국의 노력, 그리고 자국민이 송환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국내 여론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모두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캐나다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학송 선교사 역시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서 한국인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고 북한에서 먼저 나오게 된 것이 부끄럽다고까지 말합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김정구, 김국기, 최종길, 장문서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자란 말입니다. 참 그 미안하고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는, 왜 좀 살아나왔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 거의 있는데 북한 감옥에 경험해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힘든 거야. 감옥에 먹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쌀밥은 쌀밥인데 알아볼 정도 없이 까만까만 곰팡이나 냄새 나고 배속에 회충이 다 생기고, 밤에는 그러니까 자지 못하게 24시간 불 켜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눈 잠 벌레들이 막 정말 머리로 여기 얼굴에 막 들어오고 막 귀구멍도 들어가고,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런 데서 1년 동안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샤워를 안 시켜요. 모욕을. 그러니까 원병은 나올 때 이미 정신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 속에서 정신 붕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거 있는 것이 참, 내가 도리어 마음이 아프고, 살아나왔던 자체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게 생각되더라고요.
0: 이런 열악한 북한 교화소에서 이미 순교한 한국인도 있습니다. 2000년 1월 16일 북한에 납치됐던 꽃제비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김동식 목사. 본인도 장애인이던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다가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영길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사상 전향을 거부해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3: 김동식 목사님은 납북이 됐을 당시에는 몸무게가 80kg이었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주 우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고문이나 취조 과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음식 드시기를 또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35kg까지 빠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동식 목사님 외에도 수많은 몇백 명의 납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강제 납치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했죠. 체계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 인권의 공정한 확실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0: 김동식 목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북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전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0: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1: 통일부가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직 속에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합니다. 통일부는 납북자 대책반 신설과 함께
2: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온 북한 억류자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희석 박사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3: 누차 이런 북한 입건 얘기를 하고 우리 관리들이 납북자나 이제 억류자 가족분들, 국군포로 가족분들을 계속 이제 면담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진전이고요. 가족들한테도 희망이랄까 우리 정부가 이분들을 잊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북한에게 보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처럼 이런 억류자 사건이라든가 다른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그냥 이제 묻고 가지 않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다.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이 되고.
2: 억류자 송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쉽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건 해법 모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3: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은 정부가 무시해도 그만이에요.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이 그런 식으로 여론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은 그건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도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특히 지금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직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그걸 어떻게든 이제 그 송환을 받아야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희망이란 것이 없고 억압, 고통 이런 것만 남아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2,500만이 전부 다 억류자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아직 붙잡혀 있다는 것은 전체 2,500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분들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시대가 가까워 왔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평화롭고 함께 자유로운 세상을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억압의 고통의 멍에를 헐겁게 해주려는 꿈. 그리고 그 꿈이 처참히 짓밟힌 채 인권유린의 현장에 갇혀있는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며 기다리는 수많은 마음이 가닿는다면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억눌린 그 땅에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생명과 자유가 숨쉬는 땅으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우미 트고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전개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먼저 20기에 맞먹는 추가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종전 합의 후 60일 동안만 허용한다며 이후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며 중국 가전업체들이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전면 단속하자 생계까지 막고 있다며 현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농촌에 심각한 생계난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는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199.5%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저장 장치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도 300% 이상 늘었고 무선 통신 기기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이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적 수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면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완공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기존 계획보다 최대 7년에서 12년까지 앞당겨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오늘 2040년까지 원전 20기에 맞먹는 27.7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전력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필요한 전력 15기가와트 가운데 12기가와트만 확보된 상태이며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했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장은 0.01초만 정전돼도 생산 공정 전체가 멈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AI 데이터 센터 역시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장 건물을 먼저 완공하더라도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 가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 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60일 동안만 허용된다며

이후에는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번 조치는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운항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인 만큼 통항 방식과 절차는 이란이 결정할 사안이며 해협에 대한 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해각서의 5가지 조건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종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약 4천만 배럴의 원유를 판매했고 이란산 원유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 대금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으며 양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북한군 포로 존재설에 대해서는 현재 포로는 2명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미사일과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물론 미래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와 인프라, 운송, 첨단 제조, 건설, 디지털 기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냉방가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랑스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프랑스의 냉매 규제와 독일의 소음 기준, 이탈리아의 역사적 건축물 외벽 훼손 규제 등으로 일반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은 유럽에서는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대프랑스 에어컨 수출은 지난해보다 186% 증가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메이디와 그리, TCL 등 중국 가전업체들은 유럽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이동식 에어컨 제품은 품절 사태를 빚었고 중고 가격이 신제품 가격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웨덴과 벨기에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판매 호조를 계기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유럽 시장의 실제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서방의 과잉 생산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제안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기존처럼 시민권이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출생 시민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경한 반이민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미국 사회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군인 가족이 장마당에서 노점을 운영하거나 밀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군의 정치적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면 금지하고 이들을 가족 소대와 가족 지도 생활과의 관리 아래 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군관인 남편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어 정치부 회의에 회부하거나 철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군간 아내들이 만든 밀주와 국가보급용 비누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물품과 현금을 모두 몰수하고 무상 거주지 추방 대상에 올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전략물자를 장마당에 팔아넘긴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군인 가족들은 배급만으로는 식량과 생필품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장사와 부업까지 막으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관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현지에서는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장사까지 막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은 약 1년 전 비 때문에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네 아이들이 함께 놀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가족들을 발견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과 가스 냄새가 남아 있었고 쌀 한 톨도 남아 있지 않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농촌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산에서 풀을 뜯어 연명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받은 식량으로 빚을 갚고 나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채무 부담까지 커져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건을 반동적인 행위로 취급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 국가가 걷어가는 식량 부담을 줄이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3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0: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겠는데요. 오후에도 날씨가 흐리면서 약간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20도, 양덕 19도, 자성과 강계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8도, 강계 27도, 양덕과 자성이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개성에서는 비 소식이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8도, 장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북청과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20도, 고성 19도, 성진 18도, 무산 13도, 낮 최고 기온은 고성 26도, 청진 24도, 북청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이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시편 25편 2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와 간절함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곤고, 환난, 마음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은 내게로 얼굴을 돌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충을 덜어주시고 나를 곤경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내 죄를 모두 사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소서. 그들이 극렬하게 나를 증오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당신께 피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니 온전함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단합으로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제자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어. 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래, 한 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 대한민국이 살아야 이웃나라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애틀랜타에 가면 제일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교육관을 짓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커다란 대지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건축회사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

0: 그것이 교인들 귀에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은 백방으로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뭐 티셔츠를 입고 뭐 악덕 뭐 물러가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1,000명이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매일 24시간씩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건축 반대 서명을 한 뒤에 금식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 후에 열린 토지 변경 공청회에서 놀랍게도 건설회사에서 타협을 하자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어서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지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알란테 저널이 기자가 1,000명이 금식한다고 하는 내용을 머리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신문사 저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 반대 표시하는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항의하거나 환경오염을 상징하는 죽은 물고기 그림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처럼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금식기도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축회사 측이 교회에 1,800평 40만 따 상당의 헌금을 무상으로 헌납했고 교회와 콘도의 경계 부분에 60피트의 녹지대를 남겨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발 규모 대폭 줄이게 되었고 상당한 수 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건축회사와 합의를 해줘가지고 아름다운 동산도 있고 건축도 했고 교회 교육관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신문과 텔레비전의 방송을 통해 미국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영적으로 잠든 미국 교회에 도전을 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국 기도가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 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조국을 위해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남과 북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눈물이 스며든 땅 한반도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한 장이 속히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조금 전 올려드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에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전에 주님을 비방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이 말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전도 복음을 많이 전하겠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고백처럼요. 지극한 그 은혜가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고향의 형제와 자매들도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합니다.

조성문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찬송, 합창단 버전의 찬양으로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비록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과 충성의 이 모든 우리의 걸음들이 생명의 결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이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센 믿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 드리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구하면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과 그 눈물을 구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아온 10년 기간, 제일 부러웠던 것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 남편들이 손 달구지를 씽씽 끌고 지나갈 때면 내 팔자를 한탄하며 퍼질러 앉아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며 한바탕 울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요만큼이라도 살게 해준 나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라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평양에 군대 보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 나간 아들에게서 아프대는 전보와 편지를 받고 면회를 위해 떠났습니다. 한국의 거리로 본다면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 거리를 14일이라는 시간을 열차 안에서 보내면서 가진 고생 끝에 아들의 부대를 찾아가던 도중 길에서 군부대 대열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몰골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의 키는 총대에 길만 하였고 못 먹어 삐죽 마른 얼굴과 작은 체구는 하나같이 영양실조에 걸린 동네 사람들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입었는지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아버지 옷을 어린 아들에게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은 40세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군인들의 등에는 나무단과 삽, 곡괭이, 물통들이 지워져 있었고 한 군인이 여러 자리에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대열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은커녕 완연한 패잔병의 모습이고 농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상태는 길에서 본 군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싹 마른 몸은 머리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릎 아래쪽 다리는 모내기 동원 때 얻은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하여 독이 오른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충성! 하면서 경례를 붙이며 웃고 있는 아들의 손을 확 부딪히고 그 꼴의 충성은 무슨 충성이냐? 나도 모르게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전보와 편지를 보낸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가져온 돈을 바람이었습니다. 군부대 생활의 훈련과 모든 어려움은 견딜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받는 이중적 차별은 견디기가 힘들었답니다. 평양 방어사령부는 90%의 군인들이 부모나 친족의 백으로 온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일 힘없는 과부의 자식이다 보니 뇌물을 상납하지 못하여 중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대한 일을 도맡아 하고 근무는 아들에게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탈피하지 않은 밀이나 보리, 옥수수밥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알맹이 그대로 변으로 나온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두어 번 고기를 먹는 행운이 있는데 더위에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썩어서 변한 처치 곤란한 고기를 내려보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휩쓸었던 홍역이 군부대에서도 퍼졌는데 우리 아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찬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위가 헐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군 복무 기간에 얻은 위궤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겪은 아픔은 우리 아들 한 사람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만의 남녀 젊은이들이 오늘도 이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18세부터 29세까지
10년간의 청춘 시절을 깡그리 조국에

0: 배에 받치고 몸에 기름기가 쑥 빠진 채 제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더 아픈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우리 부모들 세대가 묵묵히 살았고 우리 세대도 우리 자식들도 대를 이어가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토록 믿고 살아왔던 조국의 배신감이 들면서 원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 정명조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아픔이 서려 있는 곳, 저 메마른 땅,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 안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불꽃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즉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거짓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도라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제자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의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체 사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 denial,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면 아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

0: 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4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꾸꾸러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왕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왕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혀서 목베임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운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을 나타냈던 귀환적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죽음에서 자유를 받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혈의 영으로 물리치고 주님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신 천국 소망을 갖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하늘나라서 많은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하는 인생인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는 자로 삶아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결박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결박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사오니 이제 나의 일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어제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의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대전과 광주, 목포, 제주가 21도, 평양과 개성, 강릉,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0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19도, 청진이 18도, 강계가 17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포항이 30도, 함흥과 춘천이 29도, 평양과 개성, 강릉,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목포가 27도, 신의주와 부산, 여수가 26도, 제주가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문 중 한 구절인데요. 남과 북의 각각의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참 진리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고와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정의하고 생각하는 자유의 그 이상의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마치셨습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목청 높은 소리로 인사드리고 싶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밤새 단잠을 재워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온종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 보십시오.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3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의 외침을 담아 주님을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0: 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시편 108편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단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것은 사실 이게 편안할 때 정한 게 아닙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와 절망과 곤고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57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는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만 여기서는 시편 57편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두 번의 결단으로 강조를 말하죠. 시편 108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이제 한 번으로 표현합니다. 자, 정했다라는 것은 굳게 세웠다라는 표현이고 아주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데, 자, 시편 57편은 언제 있었던 사건 이후에 쓴 시냐 하면 57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하스엣에 맞춘 노래. 자, 알다하스엣은 연주하던 이 가락,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광기가 나서 죽이려고 막 이 창을 들고 쫓아왔을 그때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굴에 숨었죠. 그러면 아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내가 과연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나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는 꼼짝달싹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려고만 하면 사방에 스파이를 보내서 동태를 파악하다가 아, 저기 다윗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숨쉴 수조차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죠.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7절에 이 아주 간절한,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고백을 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핍박과 무서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굳게 결단하겠습니다. 굴 가운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벌벌벌 떨고 막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력한 확신으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갔을 그때 이 경험을 갖고 시편 108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의 삶의 경험을 기초로 늘상 고백할 수 있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하여 늘상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중심으로 고백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08편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08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이 굴에 숨었다가 건짐을 받은 그 경험을 보니 사울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나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놀라운 역설적인 결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일단 나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벗어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마음을 이 위기 가운데 감동을 주시자 이 두려움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벌벌벌 떨며 기도하던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니 여기에 벌벌벌 떨 게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 감동이 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나를 뒤흔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으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러죠. 비파, 수금은 찬양하는 악기들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건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리로다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 구원의 새 날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것들을 확증하며 확신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 57편에도 나오는 고백인데 이때는 사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독에 든 생쥐와 같은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 이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문 나라 중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다윗이 나라들을 막 피해서 모압도 도망가고 암몬도 도망가고 에돔도 도망가고 이랬었거든요.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그 가운데 발견한 건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 하늘 끝까지 닿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저 하늘 끝까지 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확 덮으니까 이게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제일 위기 가운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은 내가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장
높이 들림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마음으로는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 지금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강력한 능력으로 확신을 주실 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뒤흔들면서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의 상징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여기 세겜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서약을 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했던 이곳이 이 세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 곳. 자, 숫꽃은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갓, 므낫세, 반,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죠. 그 요단 동편에 갓 지파의 중심지가 이제 숫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하시리로다, 헤아리시리로다, 이런 말이죠. 8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요단 동편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주이며. 자, 여러분,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이스라엘의 사자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투구를 쓰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9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모압, 에돔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대적들이었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자, 신발을 벗어던진다는 건 자기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행동인데요. 모압,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그들 역시 나의 소유이고 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위에서 외친다는 건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외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모든 주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어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러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시편 기자의 고민은 뭐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자, 이게 뭐냐? 자, 현실입니다. 현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대적들, 에돔, 모압, 블레셋,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은요, 시편 60편을 보시면 그대로 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에, 사방의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썼죠. 1절에는 뭐라 그러냐?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그러니까 앞에 이제 내 마음을 정할 때는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도망다니며 곤궁 가운데 있을 때였고,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 공동체, 통치하는 나라가 사방의 대적으로 막 뿔뿔이 흩어질 정도의 이 공격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 이게 시편 108편 우리가 읽은 6절하고 똑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은 뭐냐면 개인의 곤궁과 그 다음에 나라와 공동체의 곤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노래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 통치의 지팡이고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다시 시편 108편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대적들의 공격과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지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가고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막상 준비하고 나가려 보니까 하나님 막막합니다. 정말 저는 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현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의 감동의 이 괴리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마음이 충만한데 내 현실로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충만한 은혜로 어떨 때는 쫙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전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 지금 막 밀리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자꾸 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1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결국 이 씨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신이로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마음에 벅찬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고 때로는 불가능처럼 느껴 보이는 그 현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신이로이다.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요청을 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데 6절에도 요청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죠. 결국 이 기도대로 나중에 이제 이 그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아주 강력한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치는 동시에 요압 장군이 밑에 가서 이 모압과 에돔을 복속시키고 돌아오게 되죠. 그 가운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전략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군대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 1절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를 향하여 확정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현실과 또 신앙의 갈등과 괴리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과 간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자주 부르던 시인의 찬송이 이 아침 절절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열방과 세상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위기의 상황에서도 먼저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듯해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 크심과 능하심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잘 알고 고백한 이 지도자가 참 든든해 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안다는 것은 훌륭한 것을 넘어 큰 행운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 시편의 사람, 택함을 받았을 때 극심한 고통도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다윗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보는 아침, 7월 3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만나는 7월의 첫 주일 거룩한 예배 잘 들으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0: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던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어놓기로 오늘도 결단합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얼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내면의 얼굴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랜된 상처가 조용히 자라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폭력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작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은 반복되는 비교를 만나고 반복되는 해석을 만나고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미움이었고 마침내 상대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인간의 심리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놀라울 만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같은 아버지 아래서 자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열등감은 오랜 시간 그들의 시선을 바꿔 놓았습니다. 어느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혼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공유했고 같은 감정을 키웠으며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집단으로 확산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집단 극화라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한 방향으로 의견이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올림픽 공원의 현상과도 같습니다. 혼자라면 망설였을 수도 있을 행동이지만 집단 안에서는 쉽게 정당화됩니다. 서로의 감정이 서로를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면 틀린 것이 아닐 거야. 이러한 확신은 어느새 양심보다는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궁중은 때로 개인보다 훨씬 잔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봐 봅니다. 수많은 비극이 바로 이런 집단 심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 사람을 공동체의 모든 불행을 떠넘기며 그를 제거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없앤다고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을 뿐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희생양 만들기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일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기 힘든 분노, 불안감, 열등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씌우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셉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던 마음도 오랫동안 쌓여온 비교의식도 자신을 향한 낮은 평가도 모두 형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상처까지 함께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종종 사람을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보다 더 깊은 곳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모두가 동의한 일이다. 나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은 평범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형들은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은수무게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한 사람에 대한 불만이 회의실과 휴게실을 오가며 확대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소문이 사실보다 먼저 퍼지고 교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관계를 흔들기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진실보다 분위기를 믿고 사실보다 감정을 따르고 이해보다 편가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한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나고 그 감정이 집단의 공기가 될 때 비극은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극복되리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함께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닫고요. 늘 주님께 묻고 늘 주님께 물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온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팟캐스트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초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4장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승패는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많이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첫 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목민교회 시온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미소의 가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99년 홍콩의 5성급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경영진이 다급하게 원인을 찾아보니 문제는 단 한 가지, 바로 미소였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협상 의지조차 보이지 않자 노스마일 파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일정대로 출근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의 미소가 사라지자 불쾌감을 느낀 승객들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승무원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성실히 일했고 억지로 미소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이 다시 미소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는 승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한 미소에는 천금과도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짓는 미소의 가치가 저렇게 크다면 주님을 만난 참된 행복으로 기쁨이 가득한 우리 크리스천이 짓는 미소에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온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평강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머금은 미소가 지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 예수 주신 은혜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인 골든타임, 공동체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7월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휴가를 떠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7월은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골든 타임입니다. 이미 주보를 보셔서 또 주보 속에 있는 이 속지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정말 여수시민교회 공동체의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자체 강습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한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저는요, 오늘 사도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썼던 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이번 여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배수의 진을 치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요, 우리 교사들과 자녀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내 자녀가 유치부에, 초등부에, 중고등부에, 대학 청년부에 없다고 무관심했어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우리 여수시민교회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11절과 13절에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전투에서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또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구원의 투구, 바로 여러분들 이 머리에 서는 투구 보셨죠? 예,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덧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목과 귀 그리고 뺨을 보호하는 경첩이 요즘은 더해져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호심경, 말이 좀 어려운데요. 바로 이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허벅다리까지 가리는 것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장군들이나 군사들이 입고 있는 것, 바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를 들고 전투에 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인이요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어도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면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듯이 기도는요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공동체의 호흡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즉 연합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요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요 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한 문장 안에 다섯 번이나, 몇 번이나요? 예, 한 문장 안에 무려 다섯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 바로 중세의 종교개혁자의 종교역을 이렇게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 존 칼빈은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다. 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번 새벽 기도에, 또한 우리 여름 사역을 우리 자녀들 바라보며 교사들 바라보며 임해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뛰어난 강사가 이번 여름 사역에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은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가정과 교회에서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요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 세대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있으면서도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무방비 상태로 싸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혹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르신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방비 상태로 매일 악정 고토하면서 싸워가고 있는 것,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지금까지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번 교육고세의 여름 사역은요, 단순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요,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학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세상의 문화로 단단해진, 마치 차돌과도 마찬가지로 단단해지고 얼마나 미끌미끌합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런 단단해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일지라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께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골든타임으로 깨닫고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는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의 자녀들 왜 어째서 뭐 충분하고 나는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지금과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조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름 우리 여름 방학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원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자신이 어떤 실력이나 또 시험 성적을 조금 더 올리는데 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난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런 자녀들이 될 줄 충분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정말 이번 여름 성리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 율동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할 때에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관심 없는 줄 없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영적인 군사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영적인 군사로 전신 갑주를 입어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만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군사로 무장하는 그런 자녀로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요. 내가 경험하려면 바로 보내야 됩니다. 자녀들은 잘 깨달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해서 그것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요, 영적으로 건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런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나는 우리 여수 여름 성령학교 또한 수련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는요,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 되어서. 예, 교회 공동체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얼마든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수 시민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 혼자서 알아서 살아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또한 우리 여수 시민교회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로 기도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밑에 전장에서는 우리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한창인데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에 마치 모세의 두 손을 들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도에 손을 들 때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함없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요,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야, 여수 시민교회 여름 성령학교하고 여름 수련회 앞두고 이제 오늘부터 초등부가 자체 강수배를 한단다. 비상! 비상이 걸려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깨워서 자녀들이 어떻게든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방해하고 있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바리 건면처럼, 아니 명령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자체 강습회와 또한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데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식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고, 아니 해야만 하는 최선이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알고 이 거룩한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지금 종이 하나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녀 혹은 우리 교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그리고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 유치부 교사, 초등부 교사,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 아니면 대청부, 아니면 유치부 몇 세, 6세, 5세, 6세, 7세, 아니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름이 그리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이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 장씩 받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 그냥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우리 교육자들이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제가 111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111 기도. 왜 111 기도라고 했는가?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학교 교사 혹은 이 자녀 한 사람을 책임지고 하루에 1분씩, 하루에 얼마간요? 예, 하루에 1분씩이라도 정말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신학교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운데서도 정말 뛰어난 학교입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찰스 호지라는 세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청소년 시절에 영적으로 깊은 방황을 하면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요, 매일 밤 아들의 방문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교회의 영적 어른들에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적인 어른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면서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들의 이름을 주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회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종이 된 찰스 호지는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방황하는 그 시대 안에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를 위해 무릎 꿇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의 힘입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이 용지, 적힌 그 자녀가 제2의 찰스 호지가 될지, 우리 교회를 살릴 영적인 지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이 1분의 기도가 방황하는 한 영혼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붙드는, 인도하는 영적인 생명줄이 될 줄 믿으시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우리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사들을 위해서. 예,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 보면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요, 이번 여름 사역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것이 결코 자신의 말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죄 용서함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량하신, 다 갚으신 대속의 죽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죄도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요, 성도는 살아있으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영이 산 존재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죽지만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요, 왜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는가? 고상한 헬라의 철학적 지식이나 경험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 그렇게 고상한 헬라 철학, 자신들이 경험한 것, 우리 인간의 이성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그러므로요, 바울에게 이처럼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분도, 바울의 입을 열어 주시는 분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성령학교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먼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고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었던 바울 역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여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하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바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새롭게 할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번 수련회와 성령학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될 때에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에 그들의 영혼이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우리 모두가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은요,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두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7월 한 달 동안 이 세 가지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세상스럽게 새벽 기도냐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나의 기도가 우리 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0: 하시고 한번 새벽 지금이 나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아시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여름 성의학교 때, 수련회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 여름 사역 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는 은혜의 증인들이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바로 7월 한 달 동안 111 기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으실 이 기도, 한 달 동안 우리 교사와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책임지고 하루에 딱 1분씩 시간을 내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 여러분 스마트폰은 뒤에 케이스에 딱 넣으면요 딱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이렇게 다니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7월 한 달은 무조건 교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딱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교사들과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교사라, 내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사들과 자녀들요, 주일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제 당장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는 자체 강습회를 가집니다. 유치부는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자체 강습회를 합니다. 우리 주일에 교사들과 우리 교수의 자녀들을 만나면요, 먼저 다가가셔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먼저 다가가셔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같으면 머리를 쓰다면서, 축복한다 해주시고, 우리 교사들 있으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사들에게 얼마나 정말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유치부와 초등부 교사들이 일부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입니다. 자, 우리 먼저 다가가셔서 자 한번 인사해볼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사들 말고, 예.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들 주일날 볼 때마다 이렇게,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사들이 더 힘을 내어서 또 우리 아이들 또 위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몸도 마음도 삶의 모습 또한 한번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정말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목도하시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를 위한 기도 온 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7월 3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글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참 좋다. 참 보석 같다. 귀하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 깊은 울림이 있는 글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내 삶을 바꾼 최고의 용서. 또 미움을 사랑으로 덮는 법.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썼지? 라고 봤더니 그 작성자 프로필 아이디가 이거였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아이디 복수는 나의 것.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아이디가 복수는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의 감동이 단숨에 깨져버리죠? 또 예전은 일인데 치유를 돕는 성경 구절 뭐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 위로, 회복 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좋잖아요. 그런데 글쓴이의 아이디가 방관자였습니다. 방관자.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방송을 탁 틀었는데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좋은 아침입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삶이 다르면 우리는 깊은 불협화음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명예롭고 빛나는 아이디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전파선교사란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이디가 진짜임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시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이 아침 임할 줄 믿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의 아이디는 무엇인지. 예, 참 우리의 그 아이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디 있단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그 이름 의미처럼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래요. 전파 선교사, 그 이름처럼 전파를, 이 복음 전파를 함께 전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오늘이란 이 7월 3일 금요일 아침 새하얀 도화지 위에 여러분이 주신, 정말 여러분에게 허락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에 걸맞은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극동방송을 이 듣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응원하고 축복하고 우리 지부장님들 귀하십니다.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인문학 문자 주시고요. 우리 수요일에 우리 선교지 갔었잖아요. 멕시코 과달라하 우리 선교사님 인터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다음 주간 여러분 서머 스페셜인데요. 서머 스페셜 전에 마지막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박영희 권사님의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0: 눈의 학자 홍양표 박사.
1: 자, 복된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렇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못 보셨다. 고래 사냥 이야기 기억하시죠?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찬양 듣고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하는 인간 수업 시간도 같이 하고요. 자, 지금 피아워십의 주가 일하시네 은혜로운 찬양 함께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저는 오늘 아침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연약함이 묻어날 때,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때,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또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예롭고 빛나는 아이디를 부여해 주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찬양 흐르는 동안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이 이 아침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후에 홍양표 박사님 만나보시죠.

0: 부르시니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박사님, 참 이 여러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 네. 지난주 저희가 함께했고요. 네. 4주간에 이제 걸쳐서 네. 오늘까지 네. 여러 중독의 증상, 특별히 도박에 빠진 우리 자녀들, 여러 참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네. 네. 네. 이렇게 경제 교육도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 저희가 마음을 나눴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 시간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죠.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네. 오늘 따뜻한 사랑, 네. 따뜻한 손길, 포옹으로 그 정서적 안전기지로 네, 네. 만들어주면서 네. 오늘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네. 물질적인 유혹과 중독에서 네.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네. 맞나요, 박사님?
1: 네,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 좀 무거웠죠. 예. 네, 시작이 좀 무거웠는데 마지막은 좀 따뜻하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마음 둘 곳 있는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0: 야, 이게 큰 주제네요. 네. 마음 둘 곳 있는 자녀들은
1: 흔들리지 않는다.
0: 친구들이 막 도박을 해도
1: 그렇죠.
0: 친구들이 뭘 벌었다고
1: 그렇죠.
0: 해도 혹시나 친구들이 뭘 하고 있어도
1: 그렇죠.
0: 우리 아이만큼은
1: 흔들리지 않죠.
0: 마음 둘 곳이 있기 때문에.
1: 네네. 그러는데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은 방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한 3학년, 2학년 되는 아이

0: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1: 초등학교.
0: 네, 초등학교 애들이 저 되게 슬퍼요. 왜 이렇게 슬퍼? 그러면 엄마 때문에요. 왜 엄마 때문에? 엄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요, 거짓말 한다고 그러고요. 제 말을 안 믿어주고요. 제가 엄마가 뭘 물어보고 말을 하면요, 그치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저좀 되게 슬퍼요. 자,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지금 슬퍼요. 그럼 내 엄마는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아, 그 자리에서도?
0: 네. 엄마가 그랬어? 그러면 이제 눈물을 뚝 흘려요. 엄마가 저번에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엄마가 내말안 믿어줬고 동생 말만 믿어줬고 또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고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러면 엄마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는 마음 둘 곳이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고 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럼 얘는 그때부터 마음 둘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런 애들이 이제 즉 행복을 따뜻함을 없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바깥에서 조그만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1: 마음 둘 곳이
0: 없기
1: 없었.
0: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 가정에서 마음 둘 곳이 있는 애들은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리 어디로 갈까요?
1: 집으로 가야죠.
0: 집에 가야죠. 마음 둘 곳이 없는 애들은 집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갑갑해요. 이제
1: 나가야 돼요.
0: 되게 청소년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돌아다니는데 내가 너 뭐하고 돌아다니니? 그러면 그냥 뭐 시장이고 밖에 돌아다녀요. 왜 집에 안 있어?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그 뭐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소통이 닫히면 우울이 오거든요.
1: 예.
0: 그 얘는 그냥 세상과 눈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 가서 물건 보고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얘는 너무 대화하고 싶은데 친구도 별로 없어요. 집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학교도 마음을 못 둬요. 공부를 못 하니까 학교는 잘하는 애들 위주니까 마음이 둘 곳이 없고 집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둘이 뭐 하고 다니나 보면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을 그냥 동네를 배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배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는 애 만나서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목적은 뭐냐? 배회예요. 그러다가 어떤 오빠가 만났는데 오빠가 너 진짜 이쁘다. 오빠 나 진짜 이뻐? 이제 관심을 처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애들은 위험한 거예요. 얘가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어디서든 자기를 알아두고 마음 둘 곳이 생기면 거기가 함정인 거 알면서 빠집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처음 전 단계는 뭐냐? 방황을 해요. 그냥 방황을 처음엔 방황해요.
1: 그 방황의 전조 증상이 혹시 있어요?
0: 네, 방황의 전조되면 집에 있으면 갑갑해요. 그 갑갑한 이유가 아, 엄마 또 시작이다. 난 엄마만 보면 갑갑해. 어렸을 때나 엄마 슬퍼. 엄마 때문에 슬퍼.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는 엄마들이 피식 웃고 말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시작이 전 알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집에 오면 그냥 가까워. 집에는 야, 네 방이 없냐? 집에 뭐 핸드폰이
1: 그렇지.
0: 없냐? 왜 집에 오면 너는 나가려고만 그렇게 집을 나가려고 그래? 그럼 아이는요, 그냥 집에 오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럼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이상한 애들, 그런 애들 이상한 애들 만나고, 근데 걔들 뭐 하나하나 착해요. 그런 애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 스트레스 받는데 담배 한번 펴볼까? 그래서 흡연을 하는 거고, 술 한잔 먹어볼까? 기분 좋고 스트레스 풀리니까, 야, 이거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 마시는구나.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담배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철저하게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상담 30년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했지만 뭘 잘해줬는데요? 제가 물어봐요. 제가 뭘
1: 그래,
0: 잘해줬는데요?
1: 뭘 잘해줬냐?
0: 예. 물질이잖아요.
1: 나 해줬다.
0: 예.
1: 학원 다니게
0: 하고
1: 해줬고,
0: 싶은 거다
1: 해줬고.
0: 해줬잖아. 네 하고 싶은 거다 해줬잖아. 뭐가 불만인데? 하고 싶은 걸다 해줬어요? 엄마가 하란 거다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내가 너를 애들한테 뭐 소풍을 한번 했냐? 학원을 한번 해줬냐? 무슨 가방을
1: 그렇죠.
0: 안 사줬냐? 네 사달라는 뭘안
1: 여행비를
0: 사줬냐?
1: 안 줬냐, 뭐 했냐?
0: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마음이요. 마음 못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마음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이었잖아요. 마음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일방적인 마음을 주면서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자랐는데 나는 그거를 너한테 다 해줬잖아. 넌 뭐가 부족해? 도대체 네가 부족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래요. 어머니, 마음은

0: 어쩌잖아요. 제가 제일 얼마나 이뻐하는데 일방적이잖아요. 얘한테 물어봐요. 엄마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1: 답답하다.
0: 엄마가 있으면 집에 나가고 싶대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그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투자한 거죠. 잘못 투자, 아까 우리 전 시간 얘기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걸로 다 하고 나는 너 그거 해주느냐고 직장 다니냐고 이렇게 고생을 그렇죠. 했는데 너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돈 벌었는데 얘가 엄마 누가 내가 이거 해달랬어? 난 엄마가 필요했어. 엄마 내가 마음 둘 곳 있는 엄마가 필요했지. 그 돈 갖고 빙빙빙 학원 들고 돈 용돈 더 많이 받아서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 정서적 교감.
0: 그렇죠.
1: 마음 그러면. 둘 곳이 있는 것. 그 교감은 참 저는 모르겠어요 박사님. 네. 제가 참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지 야 이거 참 뭘 잘하고 싶은데
0: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될 때는 그냥 안아줘라. 네? 안아주는데 어색하면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
1: 박사님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네. 아침에
0: 네.
1: 네. 저는 출근하기 전에 네. 무조건 깨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터치.
0: 네, 이제 터치하고 기도하고 터치 기도. 이제는 안아줘야
1: 돼요. 돼.
0: 네. 아. 안아주는 것도 하나의 대화인데요. 뭐 그치. 애들이 시장 이거 보고 다면서 이게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안아주고 소통인데 남자 특히 남자는 그렇잖아. 꼭 안아주면서 네. 아빠가 너 믿어. 자, 이거 딱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일러요. 저희 아들을 혼내줘라. 얘 좀 막 뭐라고 해요.
1: 그렇지.
0: 그럼 저는 딱 한마디예요. 아빠 너 믿어.
1: 아.
0: 그럼 집사람이 맨날 말이 지금 혼집 내지 맨날 믿는다 그래다 발등 찍힌다 막 그러는데. 저도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잘못한 혼을 내면 얘는 주눅 들어있는데 어떻게
1: 그렇지.
0: 하겠어요? 괜찮아. 아빠는 너 믿어. 그러고 그냥 딱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근데 속에서 막 열불이 솟죠. 그래도 항상 내게 한 말은 아빠는 너 믿어. 왜?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어.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 항상 냅둬. 걔는 지가 알아서 냅둬. 이렇게 늘 했거든요. 제가 알아서 못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은
1: 그럼에도
0: 쟤는 지가 알아서 할 놈이야, 냅둬. 할 놈이야, 냅둬. 그걸 저런 말을 좀 세련되게 바꿔서 아빠는 넌 믿어.
1: 믿어.
0: 이렇게 바꿨다 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참 든든했었고 그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이 마음 들 곳을 찾는 것이 이 돈의 중독, 물질의 중독,
0: 네.
1: 그리고 여러 중독의 여러 유혹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아남는 정말 최고의 또 비법으로 들리네요.
0: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마음 들 곳 없다가 거기에 도파민이 탁 나오니까 거기다 온
1: 그렇죠.
0: 마음을 뺏기고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다가 갑자기 요즘에 주식이 오르니까
1: 마음이
0: 꽃이 여기 생긴 거야. 그냥 여기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따는 사람이 많아요, 잃는 사람이 많아요.
1: 그렇죠. 또 이제 또
0: 지금은
1: 올라가니까.
0: 그러니까 지금은 막 여기에 마음 들 곳이 없다가 직장에서도 힘들고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한 달 내 버는 돈이 누구 본 게 어디서 막 벌거든요. 마음 들 곳을 찾은 거야. 마음 들 곳 찾았어. 그래서 부부도 그래요. 위기의 부부, 대화가 잘 안 되는 위기에 마음 서로 두지 못한 이 부부 보면은 이 부부들이 되게 중독 나오고 그러는 거지. 정말 부부가 연애할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 부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아이가 아빠 나 오늘 학교도 힘들었어. 아빠 친구하고 이랬어. 엄마 나 이랬어라고 하는 애가 부모 몰래 무슨 뭐 도박 중독이래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애들이에요. 부모는 애가 도박을 하잖아요. 벌써 눈빛 보면 딱 알아요.
1: 다르죠.
0: 근데 이 눈빛을 놓쳤으니까 중독될 때까지 못 찾은 거예요. 아까 전조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보고 얘가 좀 문제가 있네 금방 찾죠. 나도 이미 여기에 빠져 있는데 어디 애를 봐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나중에 애가 문제 생겨서 돈이 다 없어져 난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애가 중독에 인제 찾아내요. 그건 부모 탓이죠.
1: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마음의 결국 마음의 빈자리 없게 여러분이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메꿔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 수업 오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지난주 영상들 꼭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2133님께서 수수께끼 풀듯 풀는 그런 시간. 6328님, 마음들 곳 없는 자녀를 만들지 말자. 예, 응원합니다. 처음 문자 주신 우리 5219님, 인간이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세 가족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0077, 5219, 6289, 3740, 3549, 또 7970, 6153님. 아,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세 가족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는데, 야,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 수업 영상 공유 받으셨으면 그 전 영상도 꼭 공부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4267님이 기도 요청하셨어요. 잠시 후 우리 딸의 수술이 있는데 보호자 한 명 아내를 병원에 내려주고 저는 지금 출근하는 길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기도 요청이 너무 하고 싶으셨대요. 우리 4267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딸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또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1011님, 조금 전 방송 중에 링크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셔야 오늘 인간 수업 영상 공유받으실 수 있고요. 7306, 정말 쪽집게 엄마 과외 수업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찔립니다 라고 하셨고, 1888님도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됩니다. 인간 수업 감사해요. 4907님, 시간 있을 때 꼭 들어봐. 예, 문자 잘못 왔습니다. 응원해요. 자, 오늘 오프닝 말씀도 인간 수업도 공유하시면서 또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이라니면 함께 찬양하면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 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뭔지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어떤 일은 시작보다 끝까지 해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이걸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싶은 순간이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의

배경도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부족했고 재정도 부족했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돌을 나르고 성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꾸 내 경험, 내 능력, 내 계획으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금세 지치고 낙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오늘 하루 내 힘만 믿고 버티기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소리엘의 7집 중에 들려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라는 곡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의 그 내용을 가사에 잘 담아낸 곡이었죠.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뤄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육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계획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쵸? 분명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직장 생활도 그래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도 있고요. 이뿐이겠습니까? 뭐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깨닫죠. 아, 내 힘에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요. 그런데 그게 절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일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이루시는 일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요.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에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힘을 좀 내려놓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해요. 성령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으로 힘입어 더 든든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아주 상큼한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네, 힘있게 같이 부르셨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쉐키나 찬양단이었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레이스 힐 워십의 곡으로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아, 역시나 육아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6273번님,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 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 계획대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첫째와 둘째가 어찌 그리 다르던지. 오늘 말씀처럼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아이들을 맡기며 키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방송사에 한 게스트분 오셨는데 자녀를 넷을 다 키우셨는데 와 넷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하니까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키우시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맡기며 하나님이 키우셨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네 부모의 계획과 힘과 능이 어디까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아, 이번에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으셨대요. 9016번님 걱정이 앞섰는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나의 힘과 능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멋집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4705번님은 건강 때문에 계획했던 일을 잠시 멈추게 되었다고 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도 했는데 지금은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기쁨으로 오늘 걸어가시길 바래요. 아, 6614번님 주님 뜻에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0130번님도요 아멘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섬세하신 손길로 제 삶을 다스리시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셨는데 고백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쵸? 우리 삶에 나조차도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님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걸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8625번님 하영PD님 집에서 그동안 봉사활동으로 인해 못 듣던 극동방송을 24시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영PD님 힘찬 에너지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극동방송으로 영적 에너지를 채웁니다. 네, 바깥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그동안 못 듣는 시간도 많았는데 이제 다시 또 영적으로 극동방송으로 충전하는 시간 보내신다니까 저도 참 좋네요. 그간 고생하셨어요. 0057번님이 예수 예수 듣고 싶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나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현의 예수 예수 부르면서 함께 예수 이름을 크게 외쳐봤습니다. 아, 오늘 스가랴 4장 6절 후반부의 말씀이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 맡기신 일에 힘쓰는 또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 속에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오늘도 나를 통해 행하신다라는 감사의 마음 담아서요. 조급함보다는 여유가,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불평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에 맡겨진 삶들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새생명 신내과에 새생명 신내과에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0: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끝부분에 사실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너무 잘 받아들이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권능도 받고 땅끝까지 증인도 된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권능도 없고 증인의 삶도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두었던 초대교회의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으며 이때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와 당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과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필두로 유럽에까지 아니 저 멀리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소위 1차, 2차, 3차, 4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가 AD 약 50년에서 52년, 2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갔던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전체 길이가 약 2년인데 1년 반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였고 문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으며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정말 처참하게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성적 문란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그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갖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고 바울이 천거하며 출제됐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그들의 업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천막 만드는 텐트메이커였습니다. 바울도 천막 짓는 사람으로 업이 같으므로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에도 감사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동안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바울의 선교한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3년. 두 번째 오래 머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2차 전도행 전체 2년 가운데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불과 3주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아니 어떤 도시는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지나간 데 비한다면 1년 6개월의 기나긴 세월 그것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은 회당 곁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요새로 말하면 율법학교 교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 유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장

양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집, 율법학교 모든 가족들, 교장의 모든 가족들도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 성 중에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아.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수원성 안에 내 백성이 많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내에 파고들어왔습니다.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교회 내에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제물, 고린도의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앞에 먼저 드려져야만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의 복장이라든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는 문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당에 가라, 이런 내용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문란은 참 대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가 이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 아들이 또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송사의 문제가 성도들끼리 법정에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의 문제, 먼저 와서 먹음으로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일들. 이게 전부 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뿐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들을 받은 대로 잘 선용하지 못하여 은사 남용의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바울이 자세하게 은사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세 번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중간에 없어진 편지 고린도후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나타나는데 그건 말고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울이 쓴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서 13권이 바울이 썼다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 13권의 성경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넉 장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넉 장까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밖에 뿐입니다.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 16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없어진 편지는 몇 장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편지만, 성경에 기록된 두 개의 편지만 해도 모두 29장에 있는 기다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영의 역사를 너희가 잘도 영합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성령의 역사 아닌 다른 영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내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서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타락한 도시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세기 위하여 가르침과 교훈을 담은 편지를 보냈던 것,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다양성의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 세계적인 다양한 풍습과 문화, 언어, 생각, 태도, 관습, 각양각색의 생각과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행동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몰려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자, 바울이 있을 때에는 없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 이상한 사상들이 각기 자기의 주장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우상 숭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이. 문제는 그 다양성, 각양각색의 특징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받은 교육이 다릅니다. 가문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풍세 모든 게 다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교회에 용납되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것이 아닌 틀린 것은 교회 안에 되지 않는다는 것. 단순한 차이, 기호의 차이, 호불호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윤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의롭지 않은 불의, 정의가 아닌 정도가 아닌 탈선.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용납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느릴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약할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셀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요 옳은 말씀입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없거나 다를 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옳고 그름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할 때 각자의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각이 다를 때 그때 얼마든지 다양성이 용납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를 때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 영역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를 뿐 틀린 나와 같지 않으면 나와 같지 않으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법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원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규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의 모든 다양성을 받아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절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가 하면 다르면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르면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르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달라도 틀린 것입니다. 어떤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정답을 갖고 있는 수학 문제에 그 정답이 1일 때 정답을 안 쓰고 0.99999999 틀린 게 0.000000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0.00000001밖에 안 다른데 그게 뭘 맞아요, 맞기는 틀리지. 틀려요. 그죠? 아니, 틀려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취향, 생각, 가치관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없다는 생각함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이 내가 가진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하면 다르지만 용납되는 겁니다. 다르지만 얼마든지 화합하여 일치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오케스트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건 보편적,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요. 다른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같지 않고 똑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가 눈, 코, 입, 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입이 눈 보고 너는 맨날 보기만 하지 음식도 입에 못 들어가 입에 눈에 못 넣잖아. 뭐 먹지도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보려고 뇌를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눈은 보지도 못하는 게 처먹기만 자꾸 쳐넣으면 어떡하냐. 입 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다 다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기능이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일치의 조화, 방금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나 찬양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르면 안 된다, 다르면 틀린 거야,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다른 것은 불법이야, 다르면 이단이야, 다르면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아, 나는 저 돌덩이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그게 폭 넓은 게 가슴 넓은 거예요? 안 돼. 돌덩이 믿는 건 안 돼. 라고 말해야 돼. 왜? 절대 기준이 말씀입니다. 이 가게 못 가면 저 가게, 가게는 슈퍼마켓은 이 슈퍼마켓 아니면 저 슈퍼마켓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런 성경 말씀에 예수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아멘. 생각의 차이,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근데 이걸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성적 차이라고 말하며 동성애, 동성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내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도, 더 강렬한 믿음도, 더 큰 헌신도, 더 큰 어떤 노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들 예수였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다, 영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신이고 영이 아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말고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은 안 돼. 귀신의 영은 안 돼. 아무리 힘이 세도 악한 영은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불일치의 조화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 인생의 가장 결정인 영생의 문제 해결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야 기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계속 나왔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이쁜 여자, 이쁜 여자라도 안 돼요. 멋진 남, 아우, 멋진 남자라도 안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왜 아멘? 아멘 누가 안 하는가? 옆 사람 좀 보세요, 좀. 말이지.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0: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외에 다른 교훈 없어. 6장 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교훈은 옳은 교훈이 아니라. 다양한, 다양성의 일치를 잘 품어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독특성,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수원종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와, 7월도 벌써 첫 번째 주말을 맞이하고 있네요. 정말 새삼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지요? 오늘은 금요일 사랑했더란 뜨란 초대석으로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 6월 27일 토요일에 광영중앙교회에서 열렸던 제33회 포스코 패밀리 기독 선교회 초청 찬양음악회의 자리로 우리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을 한번 모시고 떠나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거지요? 네, 이날 제가 사회를 맡아가지고요. 그 자리에 다녀왔는데 광양 지역 6개 교회 그리고 2개의 초청팀이 그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함께 하신 분들이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고 얼마나 큰 박수와 환호로 그 찬양에 화답하는지